叶倩文醇厚辽阔的嗓音唱透岁月的悲欢，走过春风历经秋雨，才懂得时光给予了我们种种的感悟。叶倩文，春风秋雨。

0: 为一秒。水稻插秧期需要十天，
1: 水稻整地期需要五天，
0: 水稻田间管理期需要112天，
2: 水稻收获加工期需要31天。
3: 一粒水稻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7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6월 스무닷새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구리시에서 축구의 고장 저력을 키워 경기로 도시 발전에 활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진거리 도로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는 바 9월 10일 통행 조건을 갖출 예정입니다. 연결 서역에서 여름방학 출행 성수기 안전 운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2026년 동북 지역 도시 축구 연맹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동북 리그 경기 열기를 활용해 경기장 새 단장부터 각급 경기 련동 일반인 선수 발굴, 상업문화 관광체육 심층 융합까지 추진하며 전민이 참여하는 축구 발전 새 상태를 구축함으로써 축구가 지역 협동, 문화 관광 융합, 도시 발전, 민생 행복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축구 유전자는 이미 도시의 혈맥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로 경기부터 학교 운동장, 아마추어 연맹부터 직장인 경기까지 전민 참여 전 연령대 보급, 사계절 지속이라는 독특한 축구 생태를 형성했습니다. 전민 건강체육중심 체육장에서 연변 龙정팀 홈 경기가 열릴 때마다 수만 명의 축구 팬들이 찾아와 응원합니다. 나이를 불문한 축구 팬들은 뜨거운 열정과 꾸준한 응원으로 이 도시의 순수한 축구 정서를 보여주며 전민 축구의 깊은 저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프로 경기 열기는 식지 않고 민간 경기는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전주 현시 축구 연맹은 일반인 선수들에게 경기 무대를 마련했고 체육학교컵, 교장컵 등 청소년 경기도 활발히 펼쳐지면서 학교 축구 인재 양성 체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결시 제5중학교는 전국 청소년 연맹 우승을 차지하며 축구 육성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동북리그 경기는 체육 더하기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경기 기간 우리시는 경기장이라는 한계를 넘어 관람 공간을 도시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부루성반 등 곳곳에 경기 관람 제2현장을 마련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야경을 감상하고 민속을 체험하며 상권을 둘러보는 동시에 뜨거운 축구 분위기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민 왕철은 열애 방주는 연길의 밤 풍경도 볼수 있고 유람선도 탈수 있으며 제2현장에서 동북리그의 뜨거운 분위기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연변 좋은 상품 축구로 즐기는 특별한 쇼핑 주제 장터도 열려 명태, 조선족 막걸리 등 지역 특색 상품을 집중 전시 판매했습니다. 또한 입장권 경제 모식을 활용해 각종 경기 입장권으로 쇼핑 할인, 일전으로 냉면 먹기 등 전용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기 관람 더하기 쇼핑 더하기 문화 관광 체험 일괄 소비 장면을 성공적으로 조성했습니다. 경기 기간 다채로운 문예 공연도 펼쳐져 민속 정취, 홍색 정신, 청춘 활력을 하나로 어우르며 연변의 깊은 문화 저력과 문화 자신감을 보여주었고, 동북 지역 도시들이 서로 돕고 함께 발전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뜨거운 경기 분위기, 풍부한 문화 관광 활동, 짙은 민속 정취는 먼 길을 찾아온 축구 팬과 관광객들에게 경기 관람을 넘어 연변 도시 매력을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대축구팬 마학경은 대련에서 출발해 동북리그가 열리는 8개 도시를 모두 지나왔고 두달 사이 두 번째로 연변을 찾았다면서 연변에 대해 더욱 깊고 전면적으로 알게 됐고 연변의 풍토와 정취는 큰 매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시는 동북리그 경기를 계기로 상업문화 관광지역 융합 발전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경기 효과를 확대하며 도시 활력을 발산해 체육으로 도시 발전을 이끌고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장을 써나가게 됩니다.
0: 8월 4일 주부녀연합회와 주민정국에서 주최하고 시부녀연합회와 시민정국에서 조건한 2026년 주민 연결시 가장 아름다운 가정 씨앗공정 신혼 미니교실 가동식이 시민정국에서 열렸습니다. 가동식에서 신혼부부들은 함께 결혼서약을 낭독했습니다. 조부녀연합회와 연결시 모자아동업종협회 부녀연합회에서 신혼부부들에게 도서와 출산 육아 패키지를 증정했습니다. 이어 성 가장 아름다운 가정 대표 림하하와 조 가장 아름다운 가정 대표 리영이 가풍 이야기를 나누며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부부 화목과 어른 공경, 가족 사랑의 훌륭한 가풍을 소개함으로써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며 함께 문명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이념을 전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신혼 미니교실도 마련돼 부부간 소통, 신분 전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 등 실용적인 내용을 강의했습니다. 앞으로 주시 부녀연합회와 민정부문은 가장 아름다운 가정 씨앗 공정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가풍 선전, 혼인, 연애 심리 지도 등 다양한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수많은 화목한 작은 가정으로 사회 화합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기도 합니다.
1: 동진거리 도로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9월 10일 차량 통행 조건을 갖출 예정인 바 준공 후 도시 도로망 체계를 한층 보완하고 도심 교통 미순환을 원활히 하게 됩니다. 일전 공사 현장에서 기사는 해당 공사 구간이 북쪽으로 애단로와 연결되고 남쪽으로 인민로와 이어지며 현재 도로 주체 공사가 모두 마무리됐고 시공 인원들이 남은 관선 부설 작업을 질서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주택 및 도시향진건설국 도시건설과 사업일꾼 림율은 도로 전체 길이는 720m며 현재 빗물오수 관선 건설을 기본적으로 완료했고 아스팔트 표층을 제외한 도로 공사는 모두 마무리했으며 일부 인민도 보조도로 빗물 관선 작업만 남아있어 시공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시는 도시 도로시설 수준 향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영춘거리, 광진거리 등 15개 도로 건설 및 개조를 잇따라 완료하고 도시도로 약 7.79km를 새롭게 개통해 여러 교통병목 구간을 효과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도시 막힌 도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동진거리, 인풍거리 등 6개 도로 개통 및 개조 사업을 잇따라 실시했으며 총 개조 길이는 약 2.51km에 달합니다.
0: 올해 여름방학 운송기간 연길서역은 고속철도 더하기 문화관광 융합발전 모식을 심화하고 여객 운송조직을 최적화하며 따뜻한 봉사를 업그레이드해 여객들의 원활한 출행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길서역 누적 도착 출발 여객은 100.4만 명에 달했으며 하루 평균 여객 흐름은 3.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8월에 들어서면서 피서관광과 연합관광 열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바 연결서역은 다시 여객 흐름 고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누적 도착 출발 여객은 13.5만 명, 하루 평균 여객 흐름은 4.6만 명에 달했습니다. 여름방학 여객 흐름 고봉에 대응하기 위해 연결서역은 상급부문과 적극 연계하고 운송력 지원을 적극 쟁취했으며 열차 운행 방안을 동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여객 흐름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장춘, 심양, 할빈 등 인기 방향의 临시 열차를 증편해 운송 능력을 확대하고 관광객들의 편리한 출행을 보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봉사 품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몰입형 출행 체험을 조성했습니다. 역내 칠색 열독, 독

0: 저 공간은 조순족 민속문화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여객들이 대기 시간에 연변 특색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름방학 연학, 단체 관광 여객을 대상으로 전용 녹색 통로를 개통하고 전담 인원을 배치함으로써 여객들의 역출입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노인, 어린이 등 중점 여객을 대상으로 홍매 사랑의 집 공간을 활용해 1대1 맞춤형 도움과 중점 동행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이외에 지방교통부문과 연동해 공공버스 운행 편수를 증가하고 인기벽 등 관광지로 향하는 직통 연계선을 개통해 여객 출행의 마지막 1km를 원활하게 했습니다. 여름방학에 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그일 시재정국은 길림은행, 인민은행, 연변조분행과 연합해 시내광장에서 재정은 인민을 위해 법률 보급 우선 주제 당일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재정금융법치와 혜민정책을 중심으로 선전했으며 계산법, 회계법 등 재정 관련 법률 법규를 총점 해석해 군중들의 법치 의식을 한층 높였습니다. 또한 불법 자금 모금, 위조화폐 방지 등 금융 안전 지식을 보급하고 예금 보험 제도를 설명해 군중들의 금융 위험 실명 능력과 재산 보호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외에 사업일꾼들은 전시판 전시, 현장 설명 등 방식으로 군중들에게 국고 기능, 세금 환급 정책 등을 소개하며 해민 봉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시재정국에서는 법률 보급 더하기 봉사 융합 모식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선전 경도를 넓히며 선전 내용을 풍부히 해 재정 법치 선전을 상시화, 정밀화하고 각종 해민 정책이 실제로 시달되도록 힘쓰게 됩니다.
0: 일전 시공항공은 전자상거래 했습니다. 시민 유선생은 고객센터에서 현금 보상으로 진짜 200원에서 300원 정도를 보내주었으며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리익을 맛본 유 선생은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상대방이 큰 금액 임무와 높은 환급을 믿기로 유도하자 그는 잇따라 65,800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출금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금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같은 금액의 돈을 먼저 내도록 요구했고 그제야 유 선생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파출소를 찾아 신고했습니다. 시공안국 보도선전과 선전한 오가흔은 작은 이익을 탐하는 심리를 이용해 소액 현금 보상을 믿기로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춘 뒤 높은 수익 환급이라는 방식으로 그에게 송금을 유도하거나 자금을 먼저 내도록 요구한다고 비유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위조카드의 정규화면이 없고 QR코드가 악성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가 탈취되고 사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범한 시민들은 낯선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르는 사람을 초가하지 말고 유도성 발언을 쉽게 믿지 않으며 사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것을 주의 주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혈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정선화 최림이었습니다.
2: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3: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조려화 작사 윤금남 작곡의 연변의 오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춤의 고향, 노래의 고향, 아름다운 연변입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푸르른 산과들, 진달래꽃, 사과배꽃 반겨주는 고장. 연변에 오면은 행복이 넘쳐납니다. 연변에 오면은 가슴이 설레입니다. 아리랑 쓰리랑 연변으로, 연변으로 오세요.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난다. 누구를 봐도 눈에 거슬린다 등 느낌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더운 날씨가 원인인데요. 그럼 고온은 왜 사람을 더 쉽게 폭발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이 더 쉽게 영향을 받을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기온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짜증이 나기 쉬운데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정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날씨가 더워 땀을 많이 흘리면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이 감소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며 인내심이 나빠져 작은 일에도 화내기 쉽습니다. 다음, 뇌 상태 악화입니다. 신체 열을 방출하기 위해 피부 혈관이 확장되는데 이로 인해 뇌에 대한 혈액과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리하여 자기 통제력과 판단력이 모두 저하 그리고 감정을 해소할 방법의 부재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밖에 나가 운동하기를 꺼려하면 스트레스와 나쁜 감정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화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다음은 현실적 스트레스의 가중입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더우면 입맛이 없고 식사가 불규칙해지면 신체 상태가 나빠집니다. 또한 통근할 때 너무 더워 견디기 힘들고 외출하면 온몸이 땀으로 젖고 심신이 피곤해집니다. 동시에 고온은 집중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업무와 학습 효율을 저하시키며 과제가 쌓이고 진행이 진행되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여름에는 열사병, 상열, 신체 불편이 발생하기 쉽고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이 겹쳐지면 감정이 자연스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고온 때문에 감정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첫째, 늘 참고 버티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입니다. 인내하고 묵묵히 압력을 견뎌내는 습관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과부하 상태에 처하게 되는데 고온은 피로를 증폭시켜 쉽게 감정적으로 붕괴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불안, 우울 등 문제가 있는 사람

사람들은 고온 날씨에 증상이 반복되고 감정 악화가 쉽게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장기간 잠을 잘못 자는 사람입니다. 수면 부족은 감정 조절 능력을 직접적으로 파괴해 여름에는 더욱 쉽게 화를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내분비 및 체질이 민감한 사람입니다. 호르몬 변동이 심한 청소년, 갱년기 여성으로 인해 신체와 감정 조절 능력이 비교적 약해 날씨의 영향을 매우 쉽게 받습니다. 다섯째, 특수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입니다. 일부 혈압 강화제와 정신과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사람들은 약물이 신체의 열 방출과 신경 조절에 영향을 미쳐 여름에는 더 쉽게 열이 오르고 심란해질 수 있습니다. 네, 결정이 생긴 꿀은 먹으면 안 될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꿀을 오래 보관하면 바닥에 흰색이나 연한 노란색의 결정이 생기고 탁해 보이며 색이 짙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는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꿀은 고당도 저수분 활성식품으로 포도당이 고농도 저온에서 결정으로 쉽게 색출됩니다. 꽃의 종류에 따라 결정이 생기는 속도가 다른데 유채꽃 꿀이 빠르게 굳어지고 아카시아 꿀은 과당 비율이 높아 더 오랫동안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관 중 당류와 질소 함유 물질이 천천히 메일라드 반응을 일으키고 일부 페놀류가 산화되면서 색이 점차 짙어질 수 있지만 이는 변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꿀의 높은 당 농도, 낮은 수분 활성도, 낮은 pH, 그리고 과산화수소, 폴리페놀 등의 요인이 함께 작용해 강한 항균 능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밀봉, 건조, 상온에서 빛을 피해 보관하면 일반 세균이나 효모에 의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결정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지 결정이 생겼거나 색이 약간 짙어진 상태, 그리고 통 안에 이상한 기포나 층분리가 없는 경우, 꽃향기나 꿀향이 나며 썩은 냄새, 곰팡이 냄새, 알코올 냄새가 없는 경우, 입에 넣어도 코를 자극하는 신맛이 없는 경우입니다. 만약 통을 열었을 때 명백한 산패나 알코올 냄새가 나고 많은 기포가 생기며 가스가 분출되거나 표면에 곰팡이나 의심스러운 이물질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결정을 다시 맑게 만들고 싶다면 꿀병을 약 40도의 따뜻한 물에 넣어 45도를 초과하지 않게 천천히 가열해 결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 후 꺼내면 됩니다. 고온에서 오래 끓이지 않도록 주의해 풍미와 일부 활성 성분의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꿀은 1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 보툴리누스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두리안을 많이 먹으면 뇌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네, 최근 인터넷에는 두리안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신체가 대량의 인슐린을 분비하면서 혈당이 다시 빠르게 떨어지는 롤러코스터식 변동이 뇌를 바보로 만든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나친 과장입니다. 두리안은 확실히 에너지와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과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총 에너지 및 탄수화물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리안의 혈당 생성 지수는 49로 저혈당 생성 지수 식품에 속합니다. 따라서 두리안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0: 상승시킨 후 빠르게 떨어뜨리는 현상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식후 혈당 반응이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인지 능력이 그에 따라 변화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리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뇌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있게 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한 술에 배부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술에 배부르는 법은 없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꾸준히 걸어가야만 그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0: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그들의 머릿속의 일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귀한 시간을 그들의 착각을 바로잡는 데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오해를 확신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의 눈치, 남의 생각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1: 내가 말하는 노래는 아름답고 명랑한 우리 민족의 노래일세.
2: 그럼 진작 그렇다고 말할 것이지. 이거 명절이 돌아오니까 별로 그 춘향 누님과 심청 누님이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거야.
1: 우리 민족의 노래는 사철 들어도 듣기 좋아. 상록스러워 하지 않나?
2: 자네 보니 이제 보니 그 입이 참새입처럼 뽀죽한 게 그 곰을 잘 뽑겠네 그려.
1: 자네는 입이 대구입처럼 넓죽해서 솜을 잘 넘기겠네 그려.
2: 그럼 우리 둘이 한번 누가 노래 더 잘 뽑아 넘기려게 한번 시합을 해볼까?
1: 좋네. 이어대길세.
2: 글쎄 그 두만강 물결처럼 줄기차게 이어댄다 그 말이 아니야?
1: 그렇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네.
2: 무슨 조건 말이야?
1: 밤하면 밤노래, 꽃하면 꽃노래, 산하면 산노래, 강하면 강노래일세. 얼마나?
2: 알거든 아무 믿지. 그런데 이보라 그 외마디라도 이럽는가 외마디?
1: 외마디 명창이라고 가슴을 더 울릴 거네.
2: 옳지. 그럼 내일은 설날이다. 기쁨으로 들끓는 금음날 밤에. 밤자부터 노래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때?
1: 빨리 입을 열게. 아하.
2: 하늘엔 천만 개 진주 부리고 우리는 광장에서 춤을 춘다네.
1: 자네 시작부터 엉터리네. 거기 어디 밤자가 하나라도 있나? 응?
2: 봐?

0: 비 달도 없는 야밤에 자동차 달린다. 자동차 달리다가 문득 새우
1: 빵빵빵.
0: 여기가 어딘가 물었더니
1: 예, 여기는 봄 노래 넘치는 아름다운 평강도시 영길입니다.
0: 누가 노래를 하라 그랬지? 자네는 마음대로 말을 집어넣으라 그랬어?
1: 여대기가 아닌가 이거?
0: 에?
1: 아, 이거 어망간에 그랬네.
0: 한 번만 용서한다고.
1: 손에 손에 손에

0: 갑자기 잘 되는 거네. 여보게, 우리 생활은 말 그대로 정말 꽃과 같단 말이야.
1: 그래 그 말고 따사로운 당리 햇살 아래 봄꽃처럼 떨기떨기 피어난단 말이네.
0: 난 그런 행복의 꽃을 갖고 겠네.
1: 좋네.
0: 마음의 꽃도 행복의 꽃도 아름답게 갖고 가네.
1: 난 사랑인 꽃을 갖고 겠네. 해방화 붉은 꽃이
0: 우리 지꺼야
1: 우리의 머리빨 백발이면 어떻소. 호호 백발 한리꽃도 봄에 피는 꽃이라오.
0: 여보게, 이제 꽃다리는 그만 추먹고 그 시원한 강으로 찾아가.

0: 가자한다.
1: 가기는 어디로 가? 가기는.
0: 아, 산으로 가겠네. 상백산에서는 꽃사슴이 뿔을 듣고,
1: 아, 모아산에서는 사업의 향기 품으니,
0: 어.
2: 산마다 봉이마다 새어단장
0: 산에 바빠 놨군. 선선을 쓰는 건 그래.
1: 아, 그렇게 단발 말고 날짜가 자르러 올라오란 말이야.
0: 산이가 오르는데 내라고 못 오를까?
1: 이렇게 빨리 오르다니 말이야.

0: 중화 물차 떠나는 소리에 아이고 숨차라 난 이제 산을 떠나야겠네.
1: 떠나긴 어디로 떠난단 말인가?
0: 시원한 강으로 가겠네.
1: 난 산으로 가겠네.
0: 난 강으로 가겠네.
1: 나는 산으로 가.
0: 난 산으로 가.
1: 난 경결이
0: 난 강으로 가.
1: 난 경결이 산으로 가 이거.
0: 난 경결이 강으로 가.
1: 그럼 우리 둘이 어디든지 가지 말고 이 자리에 서서 산과 강이 함께 오는 노래를 부르자고.
0: 그게 살벌이라고. 빠라밤빰 빠람빠라밤빰.
1: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0: 생각만 해도 숨노래 절로나네.
1: 활짝 펼쳐진 질차 오게는 계획이
0: 웅미로운 설계도 위에
1: 명랑한 우리 노래 순호와 가대.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내가 사랑스럽다고 느껴질 때, 스스로가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잘했구나, 대견하다고 느껴질 때, 내 인생이 나를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점은 나부터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라,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 너무 큰 것, 욕심내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하루만큼만 소중히 여기고 예쁘게 채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해피라디오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애청자분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노래 한마당 오늘도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안춘만 작사, 안춘섭 작곡, 안용수 마법자 가수의 작은 꽃한 송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킹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결 융합매체 중심 APP, 엔지롱메이 APP를 통해서도 실시간 애청이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 함께 불러보죠.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네,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 79181번, 79181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작은 꽃 한 송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필요하신 분들은 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서 구름 언덕에 가시밭길 지나서 구름 언덕에 작은 꽃 한 송이 고이 가꿨네 작은 꽃 한 송이 고이 가꿨네 세상에 꽃들이 많고 많지만 세상에 꽃들이 많고 많지만 우리 사랑 지지 않는 꽃으로 비리 우리 사랑 지지 않는 꽃으로 비리 아아 작은 꽃 한 송이 아아 작은 꽃 한 송이 우리 사랑 지지 않는 꽃으로 비리 우리 사랑 지지 않는 꽃으로 비리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해가 지고 달이 지고 계절 바뀌어도 해가 지고 달이 지고 계절 바뀌어도 아 작은 꽃 한 송이 우리 사랑 영원히 향기 넘치리 1절부터 한 소절 한 소절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것들이 많고 많지만 알만하죠? 자, 그리고 또 후렴구 부분 봅니다. 아, 작은 꽃 한, 한 올라갑니다. 작은 꽃 한 들립니다. 작은 꽃 한 송이 우리 역시 우리 아니고 우리 사랑 올라갑니다. 자꾸 같은 음에 가는 분들 많습니다. 꼭 명심합니다. 자, 한 번만 더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에는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작은 꽃 한 송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칭팅 FM과 연길융합의 재중심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작은 꽃 한 송이 2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자,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19번, 793-19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립니다.

네, 노래마당 오늘 시간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작은 꽃 한송이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19번.

0: 라디오 소설 연기곡 원작 리벽화 27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것이라면 진사미는 포공에 의해 목이 잘리워 죽고 진양견은 살았지만 묘화는 죽고 시비도령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다. 갑자기 이대로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미처 완수하지 못한 게 생각났다. 시비도령, 그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축구처럼 골대 앞에서 넘어지고 바둑처럼 마지막까지 갈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유감스러운지 모른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달갑지 않지만 당사자가 포기하면 그만 더 견디할 이유가 없었다. 오늘 퇴근하면 묘화와의 마지막 만남을 기다려야겠다. 나는 자신이 남자 중에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다.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니까. 이혼해도 친구로 남을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사이가 뒤틀어져도 원수가 되지 않는 극장을 택했다. 나는 여화한테 현대 향락인들의 밤 생활을 보여주고 싶었다. 밤만 되면 사람의 마음은 검고 아름다워진다. 동남아는 석당저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민선발 때문에 바로 이 교통도구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
1: 여화씨, 전차는 멀지 않아 도태될 거예요.
0: 나는 비통하게 말했다.
1: 나이가 7, 80살 되거든요.
0: 여화가 그 말을 듣더니 흠칫했다.
2: 사람처럼 나이를 먹는군요.
0: 나는 그녀의 마음속에 아직도 시비도령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못내 아쉬워했다.
1: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좀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2: 무슨 차이가 있나요? 결과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0: 이 아름다운 여름밤에 전차는 석당저에서 요요히 동남안으로 달렸다. 바람이 솔솔 불고 저마다 수심에 잠겨 있었다.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모두 걱정거리가 있었다.

0: 사람이란 정말 근성이 자한 물건이다. 곤란에 부딪히면 그 본뇌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갈군다. 두 여자애가 차게 오르더니 맨 뒷좌석으로 갔다. 그 좌석은 계단을 마주 향하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투덜거렸다.
1: 나 여기 앉지 않을래. 아파. 안전하지 못해. 차가 움직이면 좌석에서 구부러 떨어질 것 같잖아.
0: 두 사람은 우리가 앉은 좌석을 지나 앞자리에 앉았다.
2: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자리가 있을까 봐?
0: 여화는 자신한테 말하고 있었다. 오늘 밤 빛이 극장에서 단조 호박녀를 방영했다. 그럼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영화가 시작될 무렵 소연이가 헉헉거리며 달려왔다. 나는 호기심에 차서 물었다.
3: 누가 됐어?
2: 누구긴 그 호늘 아가씨지요.
3: 이런 스릴이 없군.
0: 이렇게 되어 향항 사회를 벅적거리듯 어떤 기자가 한 모델한테서 이번에 새로 선발된 향항 아가씨와 그 남자친구 연애사를 들었다고 했어요.
3: 먼저 영화나 보자.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해.
0: 나는 표를 꺼내고 여화를 불러 자리를 찾았다. 초연이가 보더니 원망했다.
2: 아이고, 왜 속장식이나 샀어요?
3: 왜?
2: 바보스럽긴. 여화 씨는 귀신이니 표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빈자리가 많은 곳을 골라 두 장만 사면 되지, 참.
0: 나는 너무 정직해서 이 정도의 상식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뚫어져라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큰 스크린을 본 적이 없거니와 이렇게 강렬한 색채도 본 적이 없었다. 거기에 노래까지 흘러나왔다. 이 영화는 몸매가 그닥다는 여자 배우가 연기했는데 그녀의 이름은 하문석이었다. 나는 종대로 그녀가 찍은 영화를 본 적이 없었고 또 이렇게 아름답고 섹시한 연기도 본 적이 없었다. 남성적인 몸매를 해갖고 극히 여성적인 풍류를 보여주고 있었다. 영화의 개방 수위가 사람들의 혀를 차게 했다. 게다가 동성연애 장면도 있었다. 여화는 머리를 숙였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고 장담할 수 있었다. 라디오 소설 연기국 원작 리벽화 편역과 극본의 장선자 니림경 해설 정

0: 정겹고 맛깔스러운
1: 이해를 간결하게 담고 있습니다. 어떤 속담은 하나의 의미만 전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각도로 해석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말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발바닥이 두터우면 백가죽도 두텁다. 역시 두 가지 깊은 뜻을 품고 있는 속담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얼마 전 동네 도시락 가게에 음식 주문을 하러 갔다가 주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물건을 들여오고 해가 저물 때까지 손님을 맞느라 하루 종일 자리에 앉을 틈도 거의 없었습니다.

매일 수없이 발걸음을 옮기며 일하다 보니 자연스레 발바닥은 단단해지고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생활이 차츰 안정되고 넉넉해졌답니다. 아주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발바닥이 두터우면 백가죽도 두텁다는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며 노력한 사람이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가 잘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속담, 발바닥이 두터우면 백가죽도 두텁다는, 발바닥이 두터워지도록 부지런히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됨을 비교 이르는 말입니다. 발바닥이 두터워진다는 것은 쉬지 않고 걷고 움직이며 힘든 일을 감당했다는 증거입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은 결국 먹고 살 걱정 없이 넉넉한 삶을 이루게 된다는 선조들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이 속담이 잘 어울리는 광경을 자주 만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편안함만 찾는 사람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기 쉽지만 매일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차츰 안정과 여유를 만들어갑니다. 눈앞의 힘듦을 견디고 꾸준히 노력하면 든든한 결과로 돌아오는 과정을 이 속담이 잘 보여줍니다. 발바닥이 두터우면 백가죽도 두텁다는, 또 하나를 보면 전체를 알 수 있음을 비교 이르기도 합니다. 앞으로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을 보거나 작은 모습으로 상대방의 사정을 짐작하게 될 때 오늘 배운 속담, 발바닥이 두터우면 백가죽도 두텁다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옛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꾸준한 발걸음으로

우리 저태의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습금형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당좌는 멀리 내다보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며 좋은 당을 이끌어 신시대 당 건설이라는 새로운 위대한 프로젝트를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습금형 당 건설 사상으로 미래 항로를 인도하고 올바른 지도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초심과 산행을 갈고 닦으며 조면적으로 엄격한 당 관리를 끊임없이 추진하면서 100년 대당은 혁명적 단련 속에서 더욱 강력하고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계열 보도,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개척하자 습금형 종속이 올해 국정 운영 실기, 오늘은 초심과 사명을 갈고 닦으며 당을 더 강력하고 유력하게 건설하자를 보내드립니다. 2026년 역사가 새로운 관건적 단계에 진입하면서 리상과 사명을 위해 뜻을 굽히지 않고 끊임없이 분투하는 위대한 정당이 105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7월 1일 오전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인민대회당에서 송광리에 열렸습니다. 습금형 종소기가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그들과 친절하게 악수하며 축하했습니다. 이 공훈 당원들은 인민 대중 속에서 배출되고 인민을 위하며 인민의 의지에 왔습니다. 100년 대당은 순간대우로 인기와 활력으로 차넘쳤습니다. 습금형 종소기는 이란 우수한 특성은 중국 공산당이 왜 가능한지를 해석하는 핵심 비밀 코드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실제와 결부해 당의 우수한 특성을 끊임없이 발행하고 빛내며 당이 영원히 변질하지 않고 변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총서기는 15차기는 전망계획 기간에 목표와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하려면 반드시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당의 지도 능력과 수준을 힘써 제고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올해 당장은 좋은 당을 대상으로 올바른 지속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원 간부, 특히는 지도 간부들이 인민을 위해 실적을 쌓고 실제적으로 실적을 쌓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청와대학 습금형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연구원 원장인 애사림은 습금형 종속이란 지도권 문제를 시종 깊이 중시하면서 일련의 심오한 사고와 명확한 지침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에서 중앙까지 총서기는 몸소 실천하고 솔선수범하면서 좋은 당의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중년 한 해인 올해 총서기는 올바른

지도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포차하고 추진했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당원 간부의 사상과 행동에 대한 중요한 교정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실적을 쌓고 어떤 실적을 쌓으며 누구에 의해 실적을 쌓느냐 하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실무적인 자세로 책임감 있게 중국식 현대화를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음역설 연우를 보내자마자 올바른 지적권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이 좋은 당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올 들어 국내 고찰과 중요한 회를 진행할 때 습금형 종속에는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수차나 강조함으로써 좋은 당에서 학습 교양을 전개하는 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우리는 시종 인민지상주의를 견제하고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종속의 인도하에 각지 각 부문은 당은 공익을 위해 세워져야 하고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속 있게 일해야 한다는 것을 종속인 요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학습, 조사, 개진에 착안하고 올바른 지적권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을 알신들여 조직하고 실시하면서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량완 출발을 추진했습니다. 7월 30일 습금형 종속에는 중공장 정치국회를 조제했습니다. 회는 올바른 지적권 수립 실천 학습 교양 성과를 다지고 확대하며 각급 지도 간부들이 앙양되고 진취적인 정신으로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업적을 끊임없이 쌓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이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진행형입니다. 새해가 시작돼 열린 20기 조항교를 검사위원회 제5차 전원회에서 습금형 종속에는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고 보다 더 높은 교순과 보다 더 실무적인 조치로 좋은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이 다스리고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목표와 과업을 실현하는 데 확고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총서기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신심을 다지고 계속 분발 정진하면서 다섯 가지 반드시라는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반드시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이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표준과 더 실무적인 조치에서 꾸준히 이어가기까지는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이 다스리고 자아혁명을 뒤틀림없이 추진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과 신심을 보여줬습니다. 7월 25일 조항교를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는 올 상반기 전국교를검사감찰기관의 감독검사 심사조사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통보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교류검사감찰기관이 처리한 문제 단서는 127만 4천 몇 가지 중대 문제를 연구하는 내용이 대회 의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서 당 20기 5차 전원회의는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이 다스리기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새로운 여정에서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데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다스릴수록 경제 사회 발전을 더 힘있게 보상할 것입니다. 올 들어 습금형 종속에는 여러 중요한 회에서 당의 지도와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습금형 종속의 인도하에 우리 당은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면서 당 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추진한 한편 신시대의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이 관리하는 위대한 실천 속에서 막스주의 집권당의 건설법 당 건설 사상을 학습하고 관찰할 때 대해 오무포시를 했습니다. 중공중앙당학교 국가행정학원 홍향화 교수는 습금형 당건설 사상에 제기한 14가지 견지는 풍부한 내포, 엄밀한 체계, 그리고 중대한 시대적 가치를 보여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의 즈음에 당정이 습금형 당건설 사상을 명확히 한 것은 시기가 적절하고 의의가 심오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동에서 100년 대당이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당을 흥하고 강하게 만드는 새로운 경제를 끊임없이 개척하는 데 근본적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기치가 시대를 선도하고 사상이 미래를 인도합니다. 습금형 당건설 사상에 인도하여 105년의 분투로정을 걸어온 중국 공산당은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고 초심과 사명을 실천하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하고 인솔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봉역을 전면

0: 후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하면서 새로운 빛나는 역사와 성과를 창조할 것입니다.
1: 가을 곡물은 연간 식량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현재 태풍, 집중호우, 고온 등 극단 기상 현상이 가을 곡물 생산에 적지 않은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각지에서는 재구소와 복구에 적극 나서고 밭 관리를 정밀하게 배치하면서 풍작 실현에 총력을 기울여 진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덕에 7월 13일까지 1277무의 올벼 수확을 전부 끝낼 수 있었습니다. 농가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진우진 농업 전담반은 마을별로 구역을 나누고 도마타 가정별로 피해 대상을 작성하며 반마다 맞춤형 수확과 건조, 재생산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신우진 인민정부 위빈추 부진장은 현재 진 전체 수확은 끝났고 성공률은 96%에 달하며 늪벼 이항은 92.9%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빈추 부진장은 향후 늪벼 밭의 수비 관리와 병충해 방제 작업에 중심을 두는 한편 수재로 파손된 수로 보수를 강화해 배수와 홍수 방어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사천성 여러 지역에 고온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최대 관계구인 도강은 관계구는 물 사용 시간을 분산시키고 질적인 순환 관계를 실시하는 등 방식으로 사천 중부 구릉 관계구의 물 운송과 저수 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강을 수리발전센터 수자원 공급관리처 관계자 류강은 장마철이 시작되어서부터 구른 관계구에 루계로 전년 동기 대비 7천만 립방미터 증가한 7억 5,800만 립방미터 물을 공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관계구는 성도, 덕양, 면양, 순양 등 8개 지구급 시에 458만 모 구릉 관계 면적에 농업 가뭄 대응 용수를 제공했습니다. 농업농촌부는 최근 통보에서 현재 가을 곡물 상황이 전반적으로 량화하며 재배 면적은 안정 속에서 소폭 증가하고 묘목 상태도 비교적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농촌부 장흥왕 부부장은 신속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물잡이 쪽과 기술력 준비를 잘하며 재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또한 통합방제, 연합방제, 비상방제를 추진해 병충해 피해를 줄이고 가을 곡물과 연간 식량 풍작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0: 신조 21호 오두비행사 승무조와 기자 간담회가 5일 열렸습니다. 이는 신조 21호 오두비행사 장조, 무비, 장홍장이 지구에 귀환한 후 경유와 요양 회복을 마치고 처음으로 언론과 사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자리입니다. 이번 임무는 단일 승무조의 궤도 체류 기간 210일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궤도 체류 기간, 승무조는 중국 요인 우주공학 사상 최초로 우주선이 공간 파편 충돌로 인해 귀환이 지연된 것, 최초의 우주 비행사 승무조, 우주선 교체 귀환, 최초의 우주선 응급 발사 등 역사적 순간들을 몸소 겪고 목격했습니다. 우주 비행사 장륙은 우주선의 공간 파편 충돌에 대한 처리, 체류 주기 실시간 조정, 승무조의 우주선 교체 귀환, 그리고 응급 발사 조직 실시에 이르기까지 전체 시스템은 고리마다 서로 맞물려 매끄럽게 연결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승무조의 효과적인 안전 보장을 마련하고 확실한 신뢰감과 안전감을 안겨줬습니다. 우주 비행사 무비는 무중력 환경에서의 정밀 조작 능력, 높은 부하 상태에서의 지상 우주 협동 소통 능력, 궤도상 신속한 고장 배제 능력이라는 세 가지 귀중한 우주 기능을 습득했다고 표했습니다. 탑재물 전문가 장홍장은 우주 미중력 환경이 중력 부력, 료체 대류 등 물리 법칙을 완전히 바꿔놓아 지상 실험실 환경과 차이가 매우 크며 이는 각종 실험 수행에 많은 특수한 도전을 안겨줬다고 말했습니다. 승무조는
1: 유하여 처리합니다. 지하철 1호선 전 로선에는서 도로 순찰, 철도 열차 유지 보수 등도 로장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방식에서 데이터로 말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있으며 검수 효율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교통운수부는 관련 부문과 손잡고 인공지능 플러스 교통운수 전형적 응용 장면 혁신 행동 방안을 발표해 지능형 단말기와 지능형 프로그램 보급과 응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일

0: 앞선 종사자들이 직업 경쟁력을 지키고 업무 성격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장현보 주임은 사람 또한 능동적으로 새 기술을 학습해야만 이러한 새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 스마트 운영 유지 보수 업무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우리는 복합형 인재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미래는 확실히 새로운 과학기술을 포용하고 새로운 장면과 융합될 것입니다.
1: 지속적인 고온 날씨에 직면해 여러 지역은 도시 운영, 전력 공급 보상, 새로운 취업층 배려 등 면을 둘러싸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며칠 동안 여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북경의 사우나 날씨가 나타난 가운데 북경시 기상대는 5일 고온 황색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6일부터 7일 점심까지 북경의 최고 기온은 섭씨 35도 내지 섭씨 36도에 달할 것입니다. 북경역은 콜택시 지상 대기구에 차량 냉방시설, 교식 의자 등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상주하며 인파를 아직까지 환경미화원들의 야외 작업을 중단시키고 기계 청소 빈도를 늘리며 차량으로 인공 작업을 대체한다고 표했습니다. 사우나 날씨와 함께 청도의 전기 사용 부하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전력 부문은 전반 전력망 분포와 설비 부하률, 전압 수준에 대해 실시간에 손전 속이는 많은 주민들이 배달원과 택배기사들이 고생한다고 걱정하기에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제공하고 싶었다며 택배기사들이 더위를 조금이라도 식혀줄 수 있다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0: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 상반기 전국에서 지급한 퇴역군인 창업대출 군남성, 섬서상 등 8개 성과 자치시에 자연재해 응급 구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자연재해 구호자금 3억 3천만 원을 긴급 조달했습니다.
1: 제25회 중국 무장경찰충성수호자 선정 결과가 일전에 발표되었습니다. 왕종과 등 정치적 입장이 확고하고 사적과 업적이 돌출한 장병 11명이 충성수호자 영예를 수상하고 의훈옥 등 순직자 4명에게 영예를 추서했습니다.
0: 5일 이란 외교부 대변인 바가에가 호르무즈 해협의 예정 항로의 지리 좌표에 대해서 이란과 오만이 합의를 달성하고 양국 공동성명이 최종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교부 차관 갈리바 바디는 이란이 권하라는 북부 항로와 오만을 인접한 남부 항로를 모두 폐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설정한 항로에 따라서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거나 변할 때 이란 경계를 통과하게 됩니다.
1: 유네스코가 5일 북경을 2029년 유네스코 국제건축가협회 세계건축도시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네스코는 풍부한 건축유산과 미래지향적 도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보유한 북경은 양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관 역사를 자랑하는 북경의 도시문화, 성공적 재생 프로젝트, 활력이 넘치는 건축문화는 유산, 혁신, 지역사회가 상호 촉진하고 회복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세계건축도시사업은 유네스코와 국제건축가협회가 2019년 공동 설립했으며 3년에 한 번씩 평의를 진행합니다.
0: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가 공동 운영하는 크루슈코 원자력발전소가 5일 지속적 폭염에 따른 강물 수온 상승 등 원인으로 6일부터 원자로 출력을 하향 조정한다고 표했습니다. 유럽 여러 국가가 최근 폭염과 가뭄으로 강 수위가 하락하면서 일부 원자력 발전소가 냉각수 부족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어 일부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1: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5일 미국 정부가 최근
2: 미군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덕택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소리 문화건설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2: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宇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점점 더 깊은 여해가 있어야만이 당신도 그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야만 계속 보호해야 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6: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 문제 역시 우리 부모들이 관심하는 많은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인터넷 스타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말만 듣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인터넷 스타가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책임입니다.
8: 2021년 10월 27일 20차 당대회가 폐막된 후 일주일도 안 되어 습근평 총서기는 전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이끌고 성서성에서 연안 혁명 기념지를 찾았습니다.
7: 연안은 중국 혁명의 성지이자 세종국의 요람입니다. 이번에 다시 예터를 찾은 총서기는 연안 혁명 예터는 연안 시기 우리 당이 중국 혁명을 영도하고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탐구한 빛나는 로정을 증명해주는 영원히 다 잊지 못할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옛일을 되새기고 새것을 느끼며 깊은 교육과 계시를 받는다면 이번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동지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한 것은 바로 신임 중앙지도부가 연안식이 형성된 때 융합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건설이 무엇

0: 국민 정신을 이끌어가는 미래의 등불이기도 합니다. 네, 이 명언은 로신 선생의 잡문 눈을 뜨고 본 것을 논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이 잡문은 1925년 7월 20일에 쓴 것입니다. 로신 선생의 이 글은 사실 문화예술의 근본적인 속성을 명확히 규명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의 등불처럼 앞길을 밝히는 인솔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밝은 속성과 이 같은 인솔과 지도적인 역할은 당 태종의 정관의 통치를 통해 당나라의 전성시기에 특히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죠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목장과 논밭의 순환경제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2: 55세 내몽골 동료시 농민 주상씨는 멀리 자기 집 밭을 바라 사용량은 점점 줄었으며 수확량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옥수수 청래사료는 목장에서 시세에 맞춰 전량 소매하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어떻게 해도 소득이 짭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의 대변이 액비로 변하고 액비는 다시 밭으로 돌아가 토양을 개량하고 사료로 바뀝니다. 분뇨 자원화 이용 그리고 재배와 사양의 순환의 연결고리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규모화된 목축장의 젖소 분뇨 처리는

0: 한때 생태정비에 만졌습니다. 현대 목업통로 목장은 전체 사슬 설계를 통해 젖소 분뇨의 재산생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분뇨가 처리를 거쳐 발전용 에너지, 송화지 침구 재료, 농경지 유기비료로 변하면서 목장과 농업, 유홍후 총경리는 목장은 하루 3만 립방미터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년간 900만 킬로와트시의 전력으로 전환해 목장의 일상 전력과 난방 수요를 충족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표준 석탄 4,000톤을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4만 8,000톤을 적게 배출하는 셈이라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원가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효 과정이 끝난 뒤 가치 발굴은 이제 시작됩니다. 발효된 슬러지는 고액 분리와 건조 처리를 거쳐 젖소 침상용 고품질 깔집으로 변해 과거의 왕겨나 모래를 대체해 연간 1,800만 원의 깔집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용된 깔집은 다시 중간 저장소로 돌아가 발효 체계에 재투입돼 새로운 깔집을 형성하면서 친환경 순환을 이룹니다. 분리된 액비는 젖소, 린, 칼륨 등 천연 영양소가 풍부해 사질토와 알칼림성 토지에 딱 맞는 생태 영양액입니다. 목장은 현지와 협력해 무료 액비 제공 사료 교체라는 농업과 축산업의 순환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목장이 액비를 주면 천여 농가에 약 2만 모 농경지에 무료로 제공하고 또 이 농가들이 생산한 옥수수 사일리지를 시가로 소매하는 방식입니다. 무료 액비와 사료 교체 모델은 목장과 농가를 깊이 묶어두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액비 처리와 사일리지 확보 문제를 해결했고 농가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비용 절감과 소득 증대를 이뤘습니다. 효상씨는 첫해 액비 사용으로 농지 한 모당 사일리지가 0.5톤 가까이 늘었다면서 당시 1,350모의 농지에서 평년보다 40만원 가량 수익을 더 거뒀다고 회상했습니다. 깊이 해야 할 대상이었던 오염의 짐이 전사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녹색의 보물이 되기까지 이 분뇨 재생산 혁명은 생태 안전선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효율 증대 포인트를 발굴했습니다. 이는 축산업의 친환경 순환 발전과 생태, 생산, 생활이 함께 승리하는 향촌 진흥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운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1: 사람들이 저를 스타라고 불러주고 관객들이 저를 위해 환호하며 팬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제가 연예계에서 갖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2: 네, 다섯 번째 상품 링컨입니다.
3: 저의 라이프 링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초점이고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쇼호스트로서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선 운영의 전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1: 후방을 제거하면 당신은 공민입니다. 빛나는 손가락을 얻으려면 우선 합족된 공민이 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납세하세요.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4: 을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군사 행동을 취소할 때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이른 시각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이자 총리인 무함마드 빈 살만이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하고 무력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미국에 권유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은 미국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가 앞으로 며칠 내에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해 타격을 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분석가들과 언론은 미국이 타격을 취소한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부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나는 이란이 전쟁에 영향을 받는 해만 국가들이 군사 행동을 신중히 하도록 트럼프를 설득할 것이라고 베팅한 점이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을 다시 타격하는 데 매우 큰 위험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7월 29일 할리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대신이 미국을 방문해 벤스 부대통령과 회담할 때 무함마드 왕세자가 이란과의 긴장 완화 의사를 갖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8월 1일 미국 악시오스 뉴스 사이트의 보도에 따르면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날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이란에 대한 신규 대규모 타격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

명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란에 대해 어떤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설명해 줄 것을 트럼프에게 희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이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이나 기타 핵심 인프라를 대규모로 타격할 경우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기타 해만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 보복성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크치도 중간자를 통해 어떠한 모험적인 행동도 취하지 말라고 미국에 경고했습니다. 그는 8월 1일 파키스탄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 터키 아칸 피단 외무장관, 사우디아라비아 피살 외무대신과 각각 전화 통화한 뒤 이란이 굽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의회 중간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란 전쟁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사와 입소스가 7월 27일 발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응답자 중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지지하는 비율은 3분의 1에 불과해 전쟁 발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월 28일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개시한 이래 전쟁에 대한 미국 민중의 지지율은 줄곧 40% 미만을 유지했습니다. 많은 미국 응답자들은 왜 미국이 전쟁 상태에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군 병사 여러 명이 충돌에서 사망하고 대량의 미국 인원이 부상했습니다. 전쟁은 미국 내 휘발유 등 상품 가격을 끌어올려 적지 않은 미국인의 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응답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이나 기타 동맹국을 돕기보다는 국내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트럼프는 8월 1일 이란과 기타 중동 국가들이 공격 중지를 미국에 요청했고 관련 각측은 초기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전면 완전 개방과 함께 이란이 구성하는 핵 위협 제거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란 메흐르 통신은 2일 이란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가 이란이 공격 중지를 요청했다는 주장은 새로운 거짓말이라며 이란 군대는 최고 경계태세에 있고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 폭발 이래 트럼프는 여러 차례 이란 에너지와 기타 민간 시설 타격을 언급했다가 다시 취소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연결시 여러 상가들에서 실외에 나와 구이를 판매하는 현상이 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해 연결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 집법일꾼들은 특별정돈에 나섰습니다. 집법일꾼들은 시민들로부터 야외구이 현상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야외구이 현상은 공용 공간을 점용하고 환경에 영향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구이 과정에 발생하는 기름과 연기, 각종 소음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규정을 어기고 아무 곳에서나 야외구이 경영을 하는 현상을 바로잡고 도시 환경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주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결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각 중대를 전면적으로 배치해 특별정돈 행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집법일꾼들은 규정위반 업체와 노점상들에게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길림성 시정공용시설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설명하고 연기오염과 도로점용 등 위험성을 상시 해석해줌으로써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개선하고 규범적으로 영업하도록 인도했습니다. 한편 협조를 거부하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았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상가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구이 가마 등 영업도구를 잠정적으로 완비하여 규정위반 행위를 엄격히 처벌했습니다. 특별정돈 행동에는 도합 120여 명의 집법일꾼이 동원되어 약 80여 곳의 야외구이 장소를 점검했으며 최종 35곳을 현장에서 철거했습니다. 또한 불법 영업용 오븐 28대, 가스통 4개, 자외선 차단 우산 1개를 림시 압수했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하서촌에 위치한 중약재배기지. 햇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밭에서는 농민들이 손에 호미를 쥔 채 정성스럽게 모를 심고 있었습니다. 이 밭에는 당귀를 심었는데 수확하면 전부 기업에서 거두어 갑니다. 전에는 농사를 지으면 수확과 판로를 동시에 걱정했는데 지금은 씨앗부터 기술, 판매까지 기업에서 다 책임져주니 우리는 밭만 잘 가꾸면 됩니다. 일하던 농민의 말처럼 변경마을 농민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었던 데는 길림성 두만강 제약유한회사 총경리인 왕군영의 확고한 신념과 실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 도문시 량수진 하서촌에 터를 잡은 길림성 두만강 제약유한회사는 주로 가공 중약재, 중약 농축액, 인삼 및 홍삼 제품, 옥수수 수염차 등 다양한 건강 음료를 생산하는 성급 농업산업화 중점 선도기업입니다. 왕군영은 산업으로 변경을 번영시키고 실물경제로 지역을 풍요롭게 한다는 신념하에 기업의 발전을 변경 지역 안정, 농촌 활성화, 촌민 부유라는 큰 흐름에 녹여냈습니다. 그는 60만원 순환자금 더하기 앱을 가공 재위탁이라는 협력 모식을 만들어 량수촌, 룡호촌, 하서촌 등 3개 변경마을에 62가구가 중약재 재배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기업이 종자 공급, 기술 지도, 기준가 순매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며 농가를 든든하게 뒷받침한 덕분에 중약재의 헥타르당 수확 리유는 3,000원에서 2.1만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업에서는 마을 주민 2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0여 개의 림시 일자리를 제공해 촌민들이 인당 매년 7,000원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량수촌 촌민 김찬은 종약재 재배 덕분에 마늘 떼면 한 해에 수만 원을 더 벌 수 있습니다. 우리 촌에는 나처럼 집 근처에서 돈을 벌면서 아이와 어른을 돌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이는 농한기에 공장에 나가 일합니다.

면서 수입을 더 늘리기도 하죠라고 말했습니다. 종약제 재배를 통한 촌민소득 증대는 왕군형이 추구하는 변화의 출발점에 불과했습니다. 왕군형은 생산을 넘어 더 넓은 발전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조선족 문화 특색과 변경 생태 환경을 접목한 의약 더하기 농업 더하기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도 앞장섰습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아직걸 수많은 대화가 오갈 때 내 이름이 언급되거나 관심 있는 단어가 나오면 순간적으로 귀에 꽂힙니다. 네, 심리학에서는 칵테일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시끄러운 칵테일 파티에서도 내가 흥미로워하는 소리에는 집중이 되는 현상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들어오지만 우리 감각기관은 필요한 걸 취사선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이 시간쯤에는 이런 단어가 또 또렷하게 들리지 않을까요? 네, 퇴근, 불금, 주말. 네, 언제나 설레고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조피디의 팬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I was born to love you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의 팬데이트. 네, 오늘은 주말엔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엔 뭐하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엔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이번 주말엔 뭐하면서 보낼 것인지 여러분들의 참여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의 최애호 PD 그리고 제 개인 위챗 졸광 한우병은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오늘 날씨만 같아도 주말 어떻게 보낼지 감이 엄두도 안 납니다. 더위에 약한 저는 날씨가 조금만 더워도 숨 막혀서 꼼짝 못하거든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뭔가 또 더위를 피하는 그런 방법들, 이제 해가 조금 지면 외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무더위를 피해서 이제 물가나 아니면 수영장이나 이렇게 시원한 곳으로 가는 것도 또 또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시원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주말 계획 함께 공유하는 네, 주말엔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어서 다음 주말 계획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애를 키우는 저는 주말이 언제인지, 평일이 언제인지 요일관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출근할 때에는 주말이 그렇게 소중했었는데 요즘엔 일할 수 있는 일.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벌써 금요일이네요. 사무실 온도가 38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도 더운 걸까요? 빨리 퇴근하고, 에어컨 시원하게 또 나오는 집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주말 계획은, 일단, 방에서 안 나오려고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더위를 또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이제 또 더운 날씨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또 더위 조심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네, 여기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엄마 같이, 장날이라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엄마 따라 장에 간지 이제,
1: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프로 시작으로 윤행성의 축복의 밤이라는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한 달이 또 모든 분들에게 축복의 달이길 기원하겠고요. 교보천리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은 한 걸음도 결국 천리가 된다. 단 한 번으로 멀리 가는 사람은 없다. 꾸준한 걸음이 멀리 갈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한 술에 배부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술에 배부르는 법은 없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꾸준히 걸어가야만 그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0: 제담 명랑한 우리 노래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에, 노래는 말이야.
2: 에, 춘향이 저고리가 샛노랗지.
1: 누가 춘향이 저고리를 말하나?
2: 아, 춘향이 생일이 4월 초8일 날이라고.
1: 점점 외지밭이로군.
2: 왜서?
1: 내가 말한 노래와 춘향이가 무슨 관계가 있나?
2: 왜 관계가 없어? 절개 굳은 춘향이 나하고 친척이란 말이야. 그리고 효성이 지극한 심청이도 나하고 친척이란 말이야.
1: 뭐 자네하고 친척이라고?
2: 그리고 심장사 림걱정도 나하고 친척이라고. 자네 정방정 맞게 놀면 림걱정 부대에다가 전화를 치겠네. 림걱정은 우리 증조부의 팔촌 형님이라고.
1: 여보게, 오해하지 말게. 내가 말하는 노래는 아름답고 명랑한 우리 민족의 노래일세.
2: 그럼 진짜 그렇다고 말할 것이지. 이거 명절이 돌아오니까 별로 그 춘향 누님과 심청 누님이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거야.
1: 우리 민족의 노래는 사철 들어도 듣기 좋아. 삼력스러워 하지 않나?
2: 자네 보니 이제 보니 그 입이 참새입처럼 뽀죽한 게 그 곰을 잘 뽑겠네 그려.
1: 자네는 입이 대구입처럼 넓죽해서 처음을 잘 넘기겠네 그려.
2: 그럼 우리 둘이 한번 누가 노래 더 잘 뽑아 넘길래게 한번 시합을 해볼까?
1: 좋네. 이어대길세.
2: 글쎄 그 두만강 물결처럼 줄기차게 이어댄다 그 말이 아니야?
1: 그렇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네.
2: 무슨 조건 말이야?
1: 밤하면 밤노래, 꽃하면 꽃노래, 산하면 산노래, 강하면 강노래일세. 얼마나
2: 알고도 나무 믿지. 그런데 이보라.

0: 달도 없는 야밤에 자동차 달린다. 자동차 달리다가 문득 세우고
1: 빵빵빵.
0: 여기가 어딘가 물었더니
1: 예, 여기는 봄노래 넘치는 아름다운 평강도시 연길입니다.
0: 누가 노래를 하라 그랬지? 자네는 마음대로 말을 집어넣으라 그랬어?
1: 기어대기가 아닌가 이거?
0: 에?
1: 이거 어망간에 그랬네.
0: 한 번만 용서한다고.
1: 손해.

0: 갑자기 잘 되는 거야. 여보게, 우리 생활은 말 그대로 정말 꽃과 같단 말이야.
1: 암, 그래 그 말고 따사로운 당리 햇살 아래 봄꽃처럼 떨기떨기 피어난단 말이네.
0: 난 그럼 행복의 꽃을 갖고 겠네.
1: 좋네.
0: 마음의 꽃도 행복의 꽃도 아름답게 갖고 가네.
1: 난 사랑인 꽃을 갖고 겠네.

0: 에루와 뱃놀이 가자 한다.
1: 가긴 어디로 가? 가긴
0: 아, 산으로 가겠네. 장백산에서는 꽃사슴이 뿔을 듣고
1: 아, 모아산에서는 사과배 향기 풍문이 아.
2: 산마다 봉이마다 새어단장
0: 산에 바빠놨군 선선을 쓰는 건 그래
1: 아, 그렇게 단말 말고 날따라 산으로 올라오란 말이야
0: 산에가 오르는데 내라고 못 오를까?
1: 그렇게 빨리 오르란 말이야

0: 산적함을 맑은 우리 연변엔
1: 가나오나 끝없는 명랑한 노래,
0: 새 생활 꽃피는 복받은 살림엔
1: 부를수록 흥겨운 기쁨의 노래 넘치네.
0: 나라가 부강하고
1: 행복이 주렁질
0: 희망찬 미래엔
1: 아름다운 새 노래 더 많아지겠으니
0: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1: 생각만 해도 춤노래 절로나네.
0: 활짝 펼쳐진 질타 오개는 계획이
1: 웅미로운 설계도 위에
0: 명랑한 우리 노래 순호와 가대, 가대.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내가 사랑스럽다고 느껴질 때, 스스로가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잘했구나, 대견하다고 느껴질 때, 내 인생이 나를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점은 나부터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라,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루가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 달을 끌든 1년을 넘어 끌든 결국엔 해내면 그 결과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것, 너무 큰 것, 욕심내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하루만큼만 소중히 여기고 예쁘게 채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해피라디오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애청자분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멜로디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나는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로 인해 얼마나 더 성숙한 나를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또 기분 좋은 노래들 여러 곡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첫 곡으로 차미령 가수가 부른 노래 사랑 더하기 함께 듣겠습니다.

내 빈손으로 태어난 인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면 기쁨이 있는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너무 큰 욕심을 부리고 위에만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면 더 지치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을 뒤집으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책 속의 한 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아픔은 있기 마련입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처리하는 기술이 뛰어날 뿐입니다. 이런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가슴 속에 꺼내기 힘든 아픔들이 있기 마련이죠. 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네, 아픔을 처리하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글이 요난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우리도 이런 기술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아픔 속에 오래 가라앉아 있기보다는 아픔을 빨리 처리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기술을 가져 내 삶을 보다 더 행복하고 유쾌하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희 가수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아픔 없이 어찌 사랑을 알랴 함께 듣습니다.

널 후회할 거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반성해 볼수 있는 글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살아가는 매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불평이 더 많고 힘들다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아무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면 후회를 안 하는 게 좋겠죠. 또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 마음에 딱 맞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어떤 분들은 보면요. 습관처럼 내가 분명히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도 나의 능력치가 이만큼한데도 그냥 그 일을 하면서도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네, 나의 좋은 생각이 좋은 나를 만들어 간다는 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꽃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피는 것도 아니고 비바람과 곤충의 공격을 받아들이고 견뎌야만 아름다운 꽃망울이 맺힐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낙심보다 희망을, 비난보다는 격려를, 또 절망보다는 도전을 선택한다면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고 성공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리란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어머니 이름은 충구.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세계 명작 소설인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출간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이디의 따뜻한 마음씨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읽으면서 가장 크게 감동받은 것, 무엇보다 자연이 주는 크고 넓은 사랑입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 속의 목장. 다음 날 아침, 하이디는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벽에 나 있는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다락방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잠에서 깬 하이디는 순간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밖에서 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자 어제 있었던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백조와 곰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이디는 서둘러 침대에서 내려와 옷을 입었습니다. 그 일은 금방 끝났습니다. 옷이라곤 하지만 한두 가지 천 조각을 걸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피터가 염소 떼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염소 두 마리 더 친구들에게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이디가 뛰어오며 아침 인사를 하자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어떠냐? 목장에 따라가 볼래? 하이디는 신이 나서 팔짝 뛰었습니다. 하지만 우선 세수부터는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햇님이 흉본다. 하이디는 할아버지가 떠다 준 물로 열심히 세수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피터를 오두막으로 불러서 배낭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피터는 무슨 일인가 몹시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배낭 안에 커다란 빵과 치즈를 넣어주었습니다. 피터는 빵과 치즈가 자기의 것보다 두 배나 더 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배낭에 그릇을 넣으면서 말합니다. 하이디는 너처럼 염소젖을 직접 빨아서 먹지 못하니까 여기에 염소젖을 짜서 줘라. 그리고 바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잘 돌봐줘야 한다. 알았지? 그때 하이디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제 햇님이 흉보진 않겠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는 하이디의 얼굴, 목, 팔은 거친 천으로 있는 힘껏 문질러서 온통 새빨개져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하이디의 얼굴을 보고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다 됐구나. 다녀오렴. 하이디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피터를 따라 나섭니다. 지난밤에 무섭게 휘몰아치던 바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릅니다. 그리고 파란 하늘에 밝게 웃으며 떠있는 햇님은 푸른 초원을 반짝반짝 비춰주고 있습니다. 활짝 피어있는 파랗고 노란 꽃들도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면서 물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이디는 초원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작은 앞치마에 꽃을 가득 따서 담았습니다. 염소들도 하이디를 따라 이리저리 뛰어다녔기 때문에 피터는 염소들을 모으기 위해서 휘파람도 불고 소리도 지르면서 채찍을 휘두르느라 몹시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또 없어졌잖아, 하이디! 피터는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야! 어디선가 하이디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피터에게는 언덕 그늘에 앉아있는 하이디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이디는 예쁜 꽃 속에 파묻혀 꽃향기를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또 일어나 앞치마에 가득 담은 꽃을 가지고 피터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꽃은 그만 꺾고 늦었어. 그리고 오늘 그렇게 꽃을 많이 따면 내일 딸 것이 없잖아. 하이디는 피터의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목장의 풀냄새를 맡은 염소들은 아까처럼 흩어지진 않고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목장은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는 험한 바위산 기슭에 있었습니다. 바위산의 한쪽 벼랑은 매우 험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걱정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목장에 도착하자 피터는 바람에 배낭이 날아가지 않도록 배낭을 움푹 들어간 땅에 내려놓고 벌렁 들어놓았습니다. 하이디는 목장으로 올라가는 길에 땅꽃을 배낭 옆에 두고 피터 곁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햇살은 계곡의 깊은 바다까지 비치고 있었고 눈앞에는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는 산자락이 하늘 높이 치솟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엄청나게 큰 바위산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하이디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주위는 더없이 평온하고 고요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1: 건설제도, 규율 건설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당정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정도를 수호하고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정도를 통해 군사정책제도 개혁의 중대한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파악함으로써 자각적으로 정치적 및 대국적 차원에서 개혁을 인식하고 개혁을 지지하고 개혁에 복종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각급 특히 고위급 간부들은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앞장서서 정치를 중시하고 전반을 돌보고 교류를 지키고 개혁을 촉진하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책임 구체화 사업을 틀어주고 기능과 임무 분담에 따라 정책 제도의 초안 작성과 실시 업무를 잘 수행하고 개혁 조치의 균형적 연결을 강화하며 개혁의 진전에 대한 총체적인 조정을 강화하고 개혁 실시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개혁이 기종의 포체에 따라 추진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통일적 조율 사업을 틀어주고 개혁에서 절실히 필요하고 전시 대비해서 시급히 소요되며 장병들이 간절히 바라는 일련의 정책 제도를 중점적으로 서둘러 내와야 합니다. 군사정책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군대와 지방의 공동과업이므로 중앙과 국가기관, 지방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군대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해주며 맡겨진 개혁 임무를 잘 수행함으로써 군대와 지방이 합력하는 량원 국면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옛 선조들이 남긴 속담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체득한 삶의 지혜를 간결하게 담고 있습니다. 어떤 속담은 하나의 의미만 전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각도로 해석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말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발바닥이 두터우면 백가죽도 두텁다. 역시 두 가지 깊은 뜻을 품고 있는 속담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얼마 전 동네 도시락 가게에 음식 주문을 하러 갔다가 주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물건을 들여오고 해가 저물 때까지 손님을 맞느라 하루 종일 자리에 앉을 틈도 거의 없었습니다. 매일 수없이 발걸음을 옮기며 일하다 보니 자연스레 발바닥은 단단해지고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생활이 차츰 안정되고 넉넉해졌답니다. 아주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발바닥이 두터우면 백가죽도 두텁다는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며 노력한 사람이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가

0: 잘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속담 발바닥이 두터우면 백가족도 두텁다는 발바닥이 두터워지도록 부지런히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됨을 비교 이르는 말입니다. 발바닥이 두터워진다는 것은 쉬지 않고 걷고 움직이며 힘든 일을 감당했다는 증거입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은 결국 먹고 살 걱정 없이 넉넉한 삶을 이루게 된다는 선조들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이 속담이 잘 어울리는 광경을 자주 만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편안함만 찾는 사람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기 쉽지만 매일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차츰 안정과 여유를 만들어 갑니다. 눈앞의 힘듦을 견디고 꾸준히 노력하면 든든한 결과로 돌아오는 과정을 이 속담이 잘 보여줍니다. 발바닥이 두터우면 백가족도 두텁다는 또 하나를 보면 전체를 알 수 있음을 비교 이르기도 합니다. 발바닥이라는 일부의 상태만 보아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걷고 일했는지 알 수 있듯이 겉으로 드러난 작은 모습과 단서를 통하여 전체의 상황이나 사람의 성품을 헤아릴 수 있다는 비유입니다. 사람의 행동 하나, 평소의 습관만 살펴보아도 그가 처한 환경과 마음가짐을 짐작할 수 있을 때 이 속담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의 속담이 관찰의 지혜와 노력의 교훈까지 품고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작은 단서로 전체를 파악하는 지혜를 읽을 수도 있고 부지런함이 복을 불러온다는 경려의 말로 새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을 보거나 작은 모습으로 상대방의 사정을 짐작하게 될 때 오늘 배운 속담 발바닥이 두터우면 백가족도 두텁다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옛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꾸준한 발걸음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0: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난다. 누구를 봐도 눈에 거슬린다 등 느낌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더운 날씨가 원인인데요. 그럼 고온은 왜 사람을 더 쉽게 폭발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이 더 쉽게 영향을 받을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기온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짜증이 나기 쉬운데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정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날씨가 더워 땀을 많이 흘리면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이 감소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며 인내심이 나빠져 작은 일에도 화내기 쉽습니다. 다음, 뇌 상태 악화입니다. 신체 열을 방출하기 위해 피부 혈관이 확장되는데 이로 인해 뇌에 대한 혈액과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리하여 자기 통제력과 판단력이 모두 저하됩니다. 그리고 수면제 악화입니다. 여름밤은 무더워 잠들기 어렵고 얕은 잠을 자며 수면 부족은 직접적으로 감정을 불안정하게 해 쉽게 화를 내고 예민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신체의 지속적인 불편함입니다. 무덥고 끈적거리는 날씨는 몸을 항상 약간의 긴장 상태로 유지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씩 쌓이면서 결국 더울수록 짜증나고 짜증날수록 더 힘들고 힘들수록 더 쉽게 화를 내는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해소할 방법의 부재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밖에 나가 운동하기를 꺼려하면 스트레스와 나쁜 감정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화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다음은 현실적 스트레스의 가중입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더우면 입맛이 없고 식사가 불규칙해지면 신체 상태가 나빠집니다. 또한 통근할 때 너무 더워 견디기 힘들고 외출하면 온몸이 땀으로 젖고 심신이 피곤해집니다. 동시에 고온은 집중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업무와 학습 효율을 저하시키며 과제가 쌓이고 진행이 진행되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여름에는 열사병, 상열, 신체 불편이 발생하기 쉽고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이 겹쳐지면 감정이 자연스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고온 때문에 감정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첫째, 늘 참고 버티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입니다. 인내하고 그리고 넷째, 내분비 및 체질이 민감한 사람입니다. 호르몬 변동이 심하게 생기고 탁해 보이며 색이 짙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는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꿀은 고당도 저수분 활성식품으로 포도당이 고농도 저온에서 결정으로 쉽게 석출됩니다. 꽃의 종류에 따라 결정이 생기는 속도가 다른데 유채꽃꿀이 빠르게 굳어지고 아카시아꿀은 과당 비율이 높아 더 오랫동안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관 중 당류와 질소 함유 물질이 천천히 메일라드 반응을 일으키고 일부 페놀류가 산화되면서 색이 점차 짙어질 수 있지만 이는 변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꿀의 높은 당 농도, 낮은 수분 활성도, 낮은 pH, 그리고 과산화 수소, 폴리페놀 등의 요인이 함께 작용해 강한 항균 능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밀봉, 건조, 상온에서 빛을 피해 보관하면 일반 세균이나 효모에 의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결정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지 결정이 생겼거나 색이 약간 짙어진 상태, 그리고 통 안에 이상한 기포나 층 분리가 없는 경우, 꽃향기나 꿀향이 나며 썩은 냄새, 곰팡이 냄새, 알코올 냄새가 없는 경우, 입에 넣어도 관계없이 굴은 1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49로 저혈당 생성지수식품에 속합니다. 따라서 두리안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킨 후 빠르게 떨어뜨리는 현상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식후 혈당 반응이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인지 능력이 그에 따라 변화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리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뇌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목소리)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멀...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7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6월 스무닷새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시에서 축구의 고장 저력을 키워 경기로 도시 발전에 활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진거리 도로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는 바 9월 10일 통행 조건을 갖출 예정입니다. 연결 서역에서 여름방학 출행 성수기 안전 운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동북리그 경기 열기를 활용해 경기장 새 단장부터 각급 경기 연동 일반인 선수 발굴, 상업문화 관광체육 심층 융합까지 추진하며 전민이 참여하는 축구 발전 새 상태를 구축함으로써 축구가 지역협동, 문화관광 융합, 도시발전, 민생 행복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축구 유전자는 이미 도시의 혈맥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로 경기부터 학교 운동장, 아마추어 연맹부터 직장인 경기면서 학교 축구 인재 양성 체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결시 제5중 학교는 전국제로 연변을 찾았다면서 연변에 대해 더 깊고 전면적으로 알게 됐고 연변의 풍토와 정취는 큰 매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는 동북리그 경기를 계기로 상업문화 관광지역 융합 발전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경기 효과를 확대하며 도시 활력을 발산해 체육으로 도시 발전을 이끌고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장을 써나가게 됩니다.
0: 8월 4일, 조분의
1: 인원들이 남은 관선 부설 작업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주택 및 도시향진건설국 도시건설과 사업일꾼 림률은 도로 전체 길이는 720m며 현재 빗물오수 관선 건설을 기본적으로 완료했고 아스팔트 표층을 제외한 도로 공사는 모두 마무리했으며 일부 인민도 보조도로 빗물 관선 작업만 남아있어 시공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시는 도시 도로시설 수준 향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영춘거리, 광진거리 등 15개 도로 건설 및 개조를 잇따라 완료하고 도시 도로 약 7.79km를 새롭게 개통해 여러 교통 병목 구간을 효과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도시 막힌 도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동진거리, 인풍거리 등 6개 도로 개통 및 개조 사업을 잇따라 실시했으며 총 개조 길이는 약 2.51km에 달합니다.
0: 올해 여름방학 운송기간 연결서역은 고속철도 더하기 문화관광 융합발전 모식을 심오하고 여객 운송 조직을 최적화하며 따뜻한 봉사를 업그레이드해 여객들의 원활한 출행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결서역 누적 도착 출발 여객은 100.4만 명에 달했으며 하루 평균 여객 흐름은 3.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8월에 들어서면서 피서관광과 연합관광 열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바, 연결서역은 다시 여객 흐름 고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누적 도착 출발 여객은 13.5만 명, 하루 평균 여객 흐름은 4.6만 명에 달했습니다. 여름방학 여객 흐름 고峰에 대응하기 위해 연결서역은 상급 부문과 적극 연계하고 운송력 지원을 적극 쟁취했으며 열차 운행 방안을 동지인 어린이 등 중점 여객을 대상으로 홍매 사랑의 집 공간을 활용해 1대1 맞춤형 도움과 중점 동행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이외에 지방교통 부문과 연동해 공공버스 운행 편수를 증가하고 인기벽 등 관광지로 향하는 직통 연계선을 개통해 여객 출행의 마지막 1km를 원활하게 했습니다. 여름방학 운송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연결서역은 북경, 대련, 청도, 할빈 등 선간 인기 노선을 중점적으로 주시하고 현장 당직, 여객 흐름 안내와 안전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안전 검사 절차를 세분화하고 여객 동선을 최적화해 여름방학 운송기간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질서 있는 운행을 전력으로 보장했습니다. 연결 차무단 연결 서역 여객 운송 당직원

0: 만단단은 현장 관리와 순찰 강도를 높이고 역 출입 통로 등 인원 밀집 중점 구역에 직원을 배치해 안전 안내와 보호 업무를 진행하며 여객들이 안전하게 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그일 시재정국은 길림은행, 인민은행, 연변 두 분행과 연합해 시내광장에서 재정은 인민을 위해 법률 보급 우선 주제 당일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재정금융법치와 해민정책을 중심으로 선전했으며 계산법, 회계법 등 재정 관련 법률 법규를 중점 해석해 군중들의 법치 이식을 한층 높였습니다. 또한 불법 자금 모금, 위조화폐 방지 등 금융 안전 지식을 보급하고 예금 보험 제도를 설명해 군중들의 금융 위험 실명 능력과 재산 보호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외에 사업열군들은 전시판 전시, 현장 설명 등 방식으로 군중들에게 국고 기능, 세금 환급 정책 등을 소개하며 해민 봉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시재정국에서는
0: 권이라고 적힌 카드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카드에는 QR코드도 인쇄돼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화기를 이용해 소액 현금 보상을 믿기로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춘 뒤 높은 수익 환급이라는 방식으로 그에게 송금을 유도하거나 자금을 먼저 내도록 요구한다고 표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위조카드에 정규함이 높고 QR코드가 악성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가
2: 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한어와 조선어로 고대 식가를 알아보는 쉽게 읽는 고전시 시간입니다.
1: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김수아가 인사드립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소현 인사드립니다.
0: 친구들, 지난번 시간에 우리는 백거이의 부두꺼운 초송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 함께 먼저 시를 읊어볼까요?
1: 富得古原草送别白居易离离原上草一岁一枯荣野火烧不尽春风吹又生远方秦古道秦翠接荒城又送王孙去七夕满别情。
2: 富得古原草送别白居易离离原上草一岁一枯荣野火烧不尽春风吹又生远方秦古道秦翠接荒城又送王孙去七夕满别情。
0: 부두꺼운 초송별 무성한 언덕 위의 불 해마다 한 번씩 피었다 지지 등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고 봄바람 부니 다시 사라지네. 아득히 뻗은 방초는 옛길을 덮고 햇살 받은 불빛 옛 성터에 다 있네. 또 이같이 그대를 전송하자니 우거진 불에 이별의 정만 가득하구나.
1: 선생님, 제목에 부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는 어떤 뜻일까요?
0: 네, 이 시는 백거이가 과거 시험 때 지은 시랍니다. 고대에는 지정되거나 한정된 시제를 쓸 때는 시 제목 앞에 부득이라는 두 글자를 썼고 이를 부득체라고 했습니다.
1: 아, 제목이 쓰여지고 거기에 맞춰서 장문을 쓰는 것과 같네요.
2: 당시 16세의 백거이가 뽑은 제목이 바로 고원 소송별이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부덕고원 소송별이 시를 썼습니다. 백거이의 이 시는 당

0: 당시 부덕체 중에 걸작이라고 합니다. 6살 이처럼 멋진 시를 썼다니 놀랍습니다. 백거인은 태어나서 7개월에 이미 글자를 알았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그의 유머는 아기 백거이를 안고 늘 방에 있는 병풍의 쥐와 무라는 두 글자를 가리키면서 읽어주었는데요. 뜻밖에도 그는 기억하였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글자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백거인은 총명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하여 15, 16세가 되었을 때 시와 문장의 성과도 이미 상당히 높았습니다.
1: 네, 그래요. 당덕종 정원 천연의 백거인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려는 려문을 실현하려고 장안에 왔습니다. 당시 진사과의 모집 인원이 적었기에 많은 응시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모아서 시험 전에 당시 정계 혹은 문단에서 명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서 인정을 받고 지명도를 높여 과거에서의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를 원했는데요. 백거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0: 어느 날 백거이는 자신의 시 작품을 들고 당시 국사 편찬과 조선의 중요 문건 서거를 관장하던 저장당 고황을 찾아갔는데요. 시가의 유력자이고 문단의 지배자였던 고황을 만나기는 어려웠고 그의 인성과 칭찬을 받기란 더욱 어려웠습니다. 고황은 백거이가 나이가 아주 어리다고 생각하면서 얍잡아 보았습니다.
1: 네, 그래요. 이름이 백거이네. 그런데 어쩌지? 장안에 쌀 가격이 비싸서 여기서 살기에는 쉽지 않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백거이는 말의 풍자적인 의미를 알아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네요. 그렇게 말하고 난 고황은 대충대충 백거이의 시를 펼쳐보다가 저도 모르게 백거이의 식구에 빠져들게 되었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요즘 산책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0: 네, 저는 얼마 전에 강 옆에 산책을 나갔다가 물놀이가 날아서 강에 내려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 네, 그래요. 그런데 오리들은 추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친구들은 해본 적이 있나요?
2: 봄이 되니 강물 온도도 같이 올랐나 보네요.
1: 네, 맞습니다. 오늘은 봄의 경치를 담은 시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혜승이 그린 춘강 만경을 보고라는 시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2: 먼저 소식이 쓴 혜승이 그린 춘강 만경을 보고를 읽어보겠습니다.
3: 惠崇 춘강 만경 苏轼 竹外桃花三两枝 春江水暖鸭先知 蒌蒿满地芦芽短正是河豚欲上时
0: 春江晚景 苏轼 竹外桃花三两枝 春江水暖鸭先知 蒌蒿满地芦芽短正是河豚欲上时
1: 자, 그럼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읊어볼까요? 혜승이 그린 춘강 만경을 보고 소식 대나무 숲 너머 복사꽃 피기 시작하니 봄 기운 가득한 강물 오리가 먼저 안에 물속은 강가에 가득하고 갈대 싹 돋으니 바야흐로 보고대 물 거슬러 올라올 때라. 친구들, 시의 제목을 보면 알듯이 이 시는 소식이 혜승의 그림을 보고 쓴 재화시인 것입니다. 재화시는 고대에 유행하던 예술 기법으로 그림의 여백 부분에 화가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시를 적어 넣는 방식으로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어 시와 그림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답니다.
2: 춘강 만경 즉 봄날 강의 저녁 풍경을 그린 혜승의 그림은 지금까지 전해오지는 못했으나 소식의 시가 남아 혜승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0: 혜승은 복근성 근경 사람으로 송나라 초기의 화승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북송속의 9명 숙녀가 심원으로 명서를 떨쳤는데 이 중에서 혜숭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1: 네, 그의 오은씨는 뛰어난 구절이 많아서 널리 전해졌으며 특히 산과 강의 경지에 날짐승과 들짐승을 더한 혜숭 소경이라는 독특한 화풍은 후세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왕안석은 그의 이름을 극찬하며 화가들이 수두룩하나 만년의 혜숙만이 내가 최고로 인정하노라 라고 칭송하기도 했다네요. 친구들 과약허의 도화견문지에 혜숙은 소경화 즉 화첩이나 선면에 그리는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는데 특히 겨울철 물가의 쓸쓸하고 황량한 풍경은 다른 사람이 도달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혜숭이 그린 춘강만경을 보고 이 시는 소식이 1085년 그가 50세가 되던 해에 지은 제화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은 왜 혜숭의 그림에 시를 썼을까요? 둘이 만난 적이 있을까요? 친구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혜숭은 소식보다 약 70년 전 인물로 두 사람은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소식은 혜숭의 요작을 보고 감흥을 받은 거죠. 원풍 8년, 즉 아까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했던 1085년 소식이 황조 유배에서 벗어나 번양으로 돌아가던 중 이 그림을 보고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 소식은 파란만장한 삶을 겪었지만 여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봄의 생기를 포착했습니다. 이 시에는 그의 정신적 암호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0: 중국 고대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문학가 수예서 화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시은 간결한 별치로 생동함 넘치는 이른 봄은 풍경을 그려내며 으로는 그림의 본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실제 그림을 보는 듯하게 하였습니다.
2: 다른 한편으로는 그림의 경계를 넘어 화풍 너머의 뜻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림의 본래 의도를 재현하는 동시에 그 경지를 확장하고 심화시켜 자신의 포부와 시대적 풍결을 담아냈습니다.
1: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 참 많겠지요. 우리 친구들 시는 잘 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강변에 대나무가 자라고 그 한쪽에 복사꽃이 이제 갓 피기 시작한답니다. 강변 언덕에는 물속이 파랗게 돋아나 있고 갈대싹은 이제 뾰족뾰족 돋아나겠지요. 그 사이로 보이는 물에는 오리 몇 마리가 헤엄치며 다니고 있었답니다.
0: 소식의 시를 통해 혜숭의 그림을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혜숭은 아마도 이른 봄의 경물을 통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을 그림에 담으려 했을 것입니다.
1: 친구들이 시에 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친구들에게 상세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여기에서 하도는 버거의 다른 이름인데요. 봄의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소식은 혜숭의 그림에는 없는 이 버거를 언급하여 사람들의 미각을 자극해서 그림에 더 생동감을 더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바로 버거를 떠올린 것을 보면 소식은 아주 상당한 미식가로 보이지 않습니까? 친구들, 그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시를 읊어보겠습니다.
2: 회총, 춘장 완징 苏轼竹外桃花三两枝春江水暖鸭先知蒌蒿满地芦芽短正是河豚欲上时惠崇春江晚景苏轼竹外桃花三两枝春江水暖鸭先知蒌蒿满地芦芽短正是河豚欲上时
1: 혜숭이 그린 춘강만경을 보고 소식 대나무 숲 넘어 복사꽃 피기 시작하더니 봄 기운 가득한 강물 오리가 먼저 안에 물속은 강가에 가득하고 갈대싹 돋으니 바야흐로 버거떼 물 거슬러 올라올 때라. 친구들, 이 시를 한 구절씩 잘 살펴보고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구절입니다. 대나무 숲 넘어 복사꽃 피기 시작하더니 라는 것은 참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소식은 의도적으로 대나무와 복사꽃이라는 상반된 의미지를 선택했습니다. 대나무는 군자의 기계, 복숭아는 또 세계의 화려함을 상징하고 있겠지요. 송대 문인들은 대나무로 자신을 비유했지만 소식은 화려한 복사꽃을 대나무 숲 너머에서 피어나게 함으로써 아량과 그리고 세속의 공존을 암시합니다. 이는 요배 생활을 겪은 후 그의 심경과 관련이 있는데요.
0: 그럼 가장 유명한 범기운 가득한 강물 어리가 먼저 안에는 단순한 사실 묘사인가요?
4: 여기엔 이중적 은유가 있어요. 표층은 어리가 수온 변화에 민감하다는 사실이지만 신승에는 실천에서 진리를 안다. 철학이 남겨있죠. 그는 오리를 통해 삶에 몰입해야 시대의 온도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1: 후반부에서 친구들, 물속은 강가에 가득하고 갈대싹 돋으니 바야흐로 버겄대 물 거슬러 올라올 때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갑자기 버거가 등장하는 건 주제 이탈이 아닌가 생각을 하겠지요.
0: 친구들의 음성을 녹음해서 보내주면 잘 읽는 친구들의 녹음을 선택하여 방송에서 내보내려 합니다. 친구들의 도전을 기대합니다.
5: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6: 뿐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열포도 중국식 현대화 건설이 새로운 국면을 힘써 개척하자 올드로 습금형 정속이 국정 운영 실기. 오늘은 초심과 산행을 다지고 당을 더 견고하고 힘있게 건설하자를 보내드립니다.
0: 각지에서 정밀한 논박 관리를 통해 가을 생장에 안정한 산량을 확보했습니다.
1: 여러 지역에서 고온 날씨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0: 유네스코가
1: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계열포도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개척하자 습금형 종속이 올해 국정 운영 실기 오늘은 초심과 사명을 갈고 닦으며 당을 더 강력하고 유력하게 건설하자를 보내드립니다. 2026년 역사가 새로운 관건적 단계에 진입하면서 리상과 사명을 위해 뜻을 굽히지 않고 끊임없이 분투하는 위대한 정당이 105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7월 1일 오전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인민대회당에서 송광리에 열렸습니다. 습금형 종소기가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그들과 친절하게 악수하며 축하했습니다. 이 공훈 당원들은 인민 대중 속에서 배출되고 인민을 위하며 인민의 의지에 왔습니다. 백년태당은 순간대우로 당과 인민의 삶을 위해 걸출한 기여를 한 공산당원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반짝이는 훈장은 반석과 같은 초심을 비추었습니다. 대회에서 습금형 종소기는 6가지 면에서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특성을 종화했습니다.

0: 일초간의 뜻을 굽히지 않고 시종 존진 방향을 종확히 파악하며 인민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시종 튼튼한 기반을 요지했습니다. 역사적 사명을 과감하게 짊어지고 시종 전략적 주도권을 잡고 발전 대세에 따라 시종 시대의 선두에 나섰습니다. 과감하게 투쟁하고 투쟁에 능하고 시종 필승의 신심을 유지하며 자신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을 중시하고 시종 생기와 활력으로 차넘쳤습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이러한 우수한 특성은 중국 공산당이 왜 가능한지를 해석하는 핵심 비밀 코드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실제와 결부해 당의 우수한 특성을 끊임없이 발행하고 빛내며 당이 영원히 변질하지 않고 변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종 강대한 창조력과 응집력, 전투력을 갖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면서 우선적으로 당을 다스려야 합니다. 당이 강성해야 나라가 강대해질 수 있습니다. 15차원의 전망 계획 기간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반을 다지고 힘을 전면 발휘하는 관건적 시기입니다. 우리 당이 전국 여러민족 인민을 어떻게 탄압하고 인솔해 15차원의 전망 계획의 량완 출발을 실현할 것인지는 장문하고 중대한 의의를 갖습니다. 올 1월에 열린 성북급 주요 지도 간부 당 20기 제4차 전원회의 정신 학습 관철 조문 연구 토론반 개강식에서 습금형 총서기는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총서기는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에 목표와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하려면 반드시 경제 사회 발전에 대한 당의 지도 능력과 수준을 힘써 제고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올해 당장은 좋은 당을 대상으로 올바른 지속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원 간부, 특히는 지도 간부들이 인민을 위해 실적을 쌓고 실제적으로 실적을 쌓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청와대학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연구원 실무적인 자세로 책임감 있게 중국식 현대화를 힘쓰이자들이 신심을 다지고 계속 분발 정진하면서 다섯 가지 반드시라는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여러 중요한 회의에서 당의 지도와 건설 문제를 강화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당을 강속해서 막스주의 집권당의 건설 법칙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끊임없이 심화했습니다. 현 시대는 리론이 필요한 시대이고 기필코 리론이 탄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사상이 필요하고 기필코 사상이 탄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18차 당대회의에 습금형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장기적으로 집권하는 어떠한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하고 장기 집권의 막스주의 정당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둘러싸고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당을 흥하고 강하게 만드는 일련의 새로운 이념과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기하면서 습금형 당건설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전국 당건설 사업 좌담회가 올 6월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회는 습금형 당건설 사상을 학습하고 연의 분투로정을 걸어온 중국 공산당은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고 초심과 사명을 실천하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하고 인솔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복역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하면서 새로운 빛나는 역사와 성과를 창조할 것입니다.
1: 가을 곡물은 연간 식량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현재 태풍, 집중호우, 고온 등 극단 기상 현상이 가을 곡물 생산에 적지 않은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각지에서는 재구조와 복구에 적극 나서고 밭 관리를 정밀하게 배치하면서 풍작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를 보도, 기반 다지며 한해 성상 동식 칠무의 올벼 수확을 전부 끝낼 수 있었습니다. 농가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진우진 농업 전담반은 마을별로 구역을 나누고 도마타 가상별로 피해 대상을 작성하며 반마다 맞춤형 수확과 건조, 재생산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신우진 인민정부 위빈추 부진장은 현재 진 전체 수확은 끝났고 성공률은 96%에 달하며 늪벼 이항은 92.9%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빈추 부진장은 향후 늪벼 밭에 수비 관리와 병충해 방제 작업에 중심을 두는 한편 수재로 파손된 수로 보수를 강화해 배수와 홍수 방어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사천성 여러 지역에 고온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최대 관계구인 도강원 관계구는 물 사용 시간

0: 인력을 분산시키고 질적인 순환 관계를 실시하는 등 방식으로 사천 중부 구릉 관계구의 물 운송구와 저수 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강을 수리발전센터 수자원 공급관리처 관계자 요강은 장마철이 시작되어서부터 구릉 관계구에 루게로 전년 동기 대비 7천만 립방미터 증가한 7억 5,800만 립방미터 물을 공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관계구는 성도, 덕양, 면양, 순영 등 8개 지구급 시에 458만 모 구릉 관계 면적에 농업 가뭄 대응 용수를 제공했습니다. 농업농촌부는 최근 통보에서 현재 가을 곡물 상황이 전반적으로 량화하며 재배 면적은 안정 속에서 소폭 증가하고 묘목 상태도 비교적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농촌부 장흥왕 부부장은 신속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물잡이 쪽과 기술력 준비를 잘하며 재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또한 통합방제, 연합방제, 비상방제를 추진해 병충해 피해를 줄이고 가을 곡물과 연간 식량 풍작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1: 신조 21호 오두비행사 승무조와 기자 간담회가 5일 열렸습니다. 이는 신조 21호 오두비행사 장조, 무비, 장홍장이 지구에 귀환한 후 경유와 요양 회복을 마치고 처음으로 언론과 사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자리입니다. 이번 임무는 단일 승무조의 궤도 체류 기간 210일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궤도 체류 기간 승무조는 중국 요인 우주공학 사상 최초로 우주선이 공간 파편 충돌로 인해 귀환이 지연된 것, 최초의 우주비행사 승무조 우주선 교체 귀환, 최초의 우주선 응급 발사 등 역사적 순간들을 몸소 겪고 목격했습니다. 우주비행사 장륙은 우주선의 공간 파편 충돌에 대한 처리, 체류 주기 실시간 조정, 승무조의 우주선 교체 귀환, 그리고 응급발사 조직 실시에 이르기까지 전체 시스템은 고리마다 서로 맞물려 매끄럽게 연결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훈련과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0: 북경 지하철 운영 유지 보수 현장에서 디지털 지능화 변혁이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검수 작업에 스마트 검수원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계열보도 AI 시대 고용 새 관찰, 오늘은 회사에 온 지능형 새 동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후 9시 북경 전역 출퇴근 고봉기 인파가 서서히 그친 가운데 지하철 2호선 내선 열차 한 대가 승강장을 떠나면서 야간 건강검진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열차가 차량 기기에 상징적인 입고 인후 구역에 진입하면 선로 우쪽 열차 전체를 가로지르는 룡문틀 장비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다가 고해상도 라인 스캔 카메라를 즉시 가동시켜 수천 개 핵심 부품을 전방위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빠르게 촬영합니다. 따라서 방대한 영상 데이터가 광 케이블을 따라 실시간으로 내부 서버실로 전송됩니다. 북경 지하철 운영 제3지사 태평호 정비센터 장흠 부수임은 열차의 전체 스마트 건강검진 보고서가 나오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흠 부수임은 한 화면을 가리키며 직원들이 매일마다 이 화면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1열차 몇 대는 기어박스 하부에 유류 얼룩 등 이상 상황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 관찰, 즉시 처리, 고장 안임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처리합니다. 지하철 2호선 전 노선에는 50개 조의 열차가 배출되어 있고 매일 도시를 400여 바퀴 운행하기 때문에 일평균 검수 작업량은 적지 않습니다. 이 스마트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모든 차량 외관 점검이 전부 육안에 의존했습니다. 장흠 부수임은 예전에는 태평호 정비센터에서 30여조의 열차 1일 검사를 끝내려면 열차 한조 점검에 40분이 걸렸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허리를 굽힌 채 내부에서 작업했기에 금세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라고 그때 어려움을 회복했습니다. 이 새 동료가 오면서 자체 부품의 느슨함, 탈락, 파손, 변형, 결실, 외부 이물질 부착 등 수십 가지 외관 이상 문제를 자동적으로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판단 기준은 담당반 기술자들이 날마다 축적한 실무 경험을 고장 샘플로 촬영해

0: 하나하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 넣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장흠 부수염은 처음에는 시스템이 고장을 식별하지 못해 열차의 다양한 유형의 고장 샘플을 촬영하여 빅데이터에 입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자들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조절하고 키우면서 시스템의 식별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95% 이상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스마트 장비는 만능이 아닙니다. 열차 검수 정비공 왕사항은 시스템의 시각적 오판을 일으키기도 한다면서 현장 인력의 재확인 역할이 대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왕상 정비공은 삼각대라고 부르는 부품이 있는데 시스템의 균열 제시어가 또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 에어컨 물이 튄 수분 자국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 도로 순찰, 철도 열차 유지 보수 등도 로장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방식에서 데이터로 말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있으며 검수 효율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교통운수부는 관련 부문과 손잡고 인공지능 플러스 교통운수 전형적 응용 장면 혁신 행동 방안을 발표해 지능형 단말기와 지능형 프로그램 보급과 응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일선 종사자들이 직업 경쟁력을 지키고 업무 성격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장흠 부수염은 사람 또한 능동적으로 새 기술을 학습해야만 이러한 새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 스마트 운영 유지 보수 업무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우리는 복합형 인재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미래는 확실히 새로운 과학기술을 포용하고 새로운 장면과 융합될 것입니다.
1: 지속적인 고온 날씨 직면에 여러 지역은 도시 운영, 전력 공급 보상, 새로운 취업층 배려 등 면을 둘러싸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며칠 동안 묘 날씨가 지속되면서 북경의 사우나 날씨가 나타난 가운데 북경시 기상대는 5일 고온 황색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6일부터 7일 점심까지 북경의 최고 기온은 섭씨 35도 내지 섭씨 36도에 달할 것입니다. 북경역은 콜택시 지상 대기구에 차량 냉방시설, 교식 의자 등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상주하며 인파를 안내해 용내 질서를 보장했습니다. 북경시 중점역 종합사무센터, 북경역 분센터 고소장 주임은 연초부터 동쪽 콜택시 대기구와 서쪽 택시역 대기구를 가동하고 모두 햇볕과 강우를 막는 대형 가림막을 설치해 대기 기간의 쾌적도를 전면적으로 향상시켰다고 표했습니다. 산동 제람도 5일 계속해 고온촉색 조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제람시 도시관리국은 작업 시간을 과학적으로 조정해 일선 환경미화원들이 신체 건강과 작업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제람시 도시관리국 직원 원보진은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면 당일 점심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환경미화원들의 야외 작업을 중단시키고 기계 청소 빈도를 늘리며 차량으로 인공 작업을 대체한다고 표했습니다. 사우나 날씨와 함께 청도의 전기 사용 부하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전력 부문은 전반 전력망 분포와 설비 부하율, 전압 수준에 대해 실시간 관측을 진행하고 전력망 운행 방식을 과학적으로 조정해 기업 생산과 주민 생활을 보장했습니다. 고온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강소송 남경시는 택배원과 배달기사, 콜택시 운전자, 환경미화원 등 계층을 대상으로 역참 900여 개를 전면 개방했습니다. 택배원 진위는 담당 구역의 주택단지 문호구마다 모두 냉수가 갖춰져 있고 또 시원한 음료수와 수박, 피서약도 제공한다고 표했습니다. 일부 지역 사회 식당은 배달기사와 택배원의 식사 시간에 맞춰 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10원짜리 애심 도시락도 출시했습니다. 남경시 고르구 봉황가도 람촌원 지역사회 당면의 손촌 속에는 많은 주민들이 배달원과 택배기사들이 고생한다고 걱정하기에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제공하고 싶었다며 택배기사들이 더위를 조금이라도 식혀줄 수 있다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0: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 상반기 전국에서 지급한 퇴역군인 창업 대출은 757억 원, 현재까지 퇴역군인 창업 대출 잔액은 1,332억 원, 그리고 지원한 퇴역군인 창업 경영 주체가 13만 9천 가구를 기록하면서 퇴역군인의 창업 자금 조달 난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했습니다.
1: 재정부가 5일 세 번째로 2026년 초장기 특별 국채를 추가 발행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발행한 국채는 만기 30년 고정금리비자 지급형 국채이며 총액은 730억 원, 표면 금리는 기존에 발행된 동기 국채와 동일한 2.23%입니다.
0: 재정부와 비상관리부가 5일 흥룡강성, 변양성, 길림성, 중경시, 사천성, 귀주성, 운남성, 섬서성 등 8개 성과 자치시에 자연재해 응급 구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황자연재해 구호 자금 3억 3천만 원을 긴급 조달했습니다.
1: 제25회 중국 모장경찰 충성수호자 선정 결과가 일전에 발표되었습니다. 왕종과 등 정치적 입장이 확고하고 사적과 업적이 돌출한 장병 11명이 충성수호자 영예를 수상하고 의흔옥 등 순직자 4명에게 영예를 추수했습니다.
0: 5일 이란 외교부 대변인 바가예가 호르무즈 해협의 예성 항로일 지리 좌표에 대해서 이란과 오만이 합의를 달성하고 양국 공동성명이 최종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교부 차관 갈리바 바디는 이란이 권하라는 북부 항로와 오만이 인접한 남부 항로를 모두 폐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설정한 항로에 따라서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거나 변할 때 이란 경계를 통과하게 됩니다.
1: 유네스코가 5일 북경을 2029년 유네스코 국제건축가협회 세계건축도시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네스코는 풍부한 건축유산과 미래지향적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보유한 북경은 양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관 역사를 자랑하는 북경의 도시문화, 성공적 재생 프로젝트, 활력이 넘치는 건축문화는 유산, 혁신, 지역사회가 상호 촉진하고 회복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세계건축도시사업은 유네스코와 국제건축가협회가 2019년 공동 설립했으며 3년에 한 번씩 평의를 진행합니다.
0: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가 공동 운영하는 크루슈코 원자력 발전소가 5일 지속적 폭염에 따른 강물 수온 상승 등 원인으로 6일부터 원자로 출력을 하향 조정한다고 표했습니다. 유럽 여러 국가가 최근 폭염과 가뭄으로 강수위가 하락하면서 일부 원자력 발전소가 냉각수 부족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어 일부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1: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5일 미국 총무가 최근 미국 투재 브라질 대사의 비자를 취소한 것은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양국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선거에 간섭하려는 외부 세력에 대비해 만단의 준비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소래였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의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부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접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소리 문화건설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목장과 논밭의 순환 경제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취소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소리 문화건설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이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점점 더 깊은 여해가 있어야만이 당신도 그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야만 계속 보호해야 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5: 오늘날 갈수록 더 많은 젊은이들이 도랑의 문물 보호 작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지속되는 보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랑 마곡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는 전통 문화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클라우드의 시청자들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관객분 모시겠습니다.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가 집에 돌아와 저와 대화를 나눌 때 자기 반의 가장 예쁜 이 학생이 앞으로 커서 인터넷 스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그 여학생의 부모라면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터넷 문화는 젊은이들 특히 어린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 문제 역시 우리 부모들이 관심하는 많은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인터넷 스타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말만 듣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인터넷 스타가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청소년들이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전파하는 인터넷 스타, 과학 지식과 진리를 전파하는 인터넷 스타가 되도록 교육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인터넷 스타를 크게 고양하고 고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문화 건설 내면의 두 번째 측면인 혁명 문화를 고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혁명 문화는 우리 당과 국가의 소중한 정신적 부위며 문화적 자신감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혁명 문화를 고양하고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는 것은 전 당과 전 사회의 공동 책임입니다.
7: 2022년 10월 27일 20차 당대회가 폐막된 후 일주일도 안 되어 습근평 총서기는 전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이끌고 섬서성에서 연안 혁명 기념지를 찾았습니다.
5: 연안은 중국 혁명의 성지이자 세종국의 요람입니다. 이번에 다시 예터를 찾은 총서기는 연안 혁명 예터는 연안 시기 우리 당이 중국 혁명을 영도하고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탐구한 빛나는 로정을 증명해주는 영원히 다 잊지 못할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옛일을 되새기고 새것을 느끼며 깊은 교육과 계시를 받는다면 이번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동지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한 것은 바로 신임 중앙지도부가 연안식이 형성된 당의 훌륭한 혁명 전통과 기풍을 계승하고 발양하며 연안 정신을 계속 발양하기 위한 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혁명 역사는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100년 내 중국 공산당은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고 장기적인 분투 속에서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계보를 구축하고 뚜렷한 정치적 품격을 연마해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홍색 유전자를 잘 계승하여 붉은 강산이 영원히 퇴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흘러가고 정신은 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위대한 창당 정신을 근원으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계보를 고양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총서기는 이번 길에서 위대한 창당 정신과 연안 정신을 고양하고 20차 당대회에서 제출한 목표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단결 분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건설의 함의에는 또 세 번째 면이 있는데 바로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사회 발전의 방향을 이끄는 선진 문화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발전시키려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광범위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1: 也需要振奋人心的伟大作品。鲁迅先生 1925年就说过， 文艺是国民精神所发的火光， 同时也是引导国民精神的前途的灯火。
8: 방금 우리가 들은 습근평 총서기 연설은 2016년 11월 30일 중국문학예술계련 앞에 제10차 전국대표대회와 중국작가협회 제9차 대회 개막식에서 한 연설입니다. 네, 이 연설에서 총서기는 문예는 국민정신이 나타내는 불빛이자 국민정신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명언을 인용했습니다. 동시에 국민정신을 이끌어가는 미래의 등불이기도 합니다. 네, 이 명언은 로신 선생의 잡문 눈을 뜨고 본 것을 보남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잡문은 1925년 7월 22일에 쓴 것입니다. 로신 선생의 이 글은 사실 문화예술의 근본적인 속성을 명확히 그려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의 등불처럼 앞길을 밝히는 인솔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밝은 속성과 이 같은 인솔과 지도적인 역할은 당태종의 정관의 통치를 통해 당나라의 전성시기에 특히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족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목장과 논밭의 순환 경제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2: 55세 내몽골 동료시 농민 주상씨는 멀리 자기 집 밭을 바라보며 격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액비를 준 작물싹이 얼마나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지 보라고 자랑했습니다. 주상씨는 베테랑 농군으로서 현지 토양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토 비중이 높고 유기물 함량이 낮아 수확량을 내려면 반드시 화학비료를 써야 했습니다. 때문에 비용은 높아도 토양은 쉽게 경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액비를 쓰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상씨는 액비는 목장에서 젖소 분변을 발효시킨 친환경 유기비료라며 3년째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토양이 개량되고 화학비료 사용량은 점점 줄었으며 수확량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옥수수 청래 사료는 목장에서 시세에 맞춰 전량 소매하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어떻게 해도 소득이 짭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의 대변이 액비로 변하고 액비는 다시 밭으로 돌아가 토양을 개량하고 사료로 바뀝니다. 분뇨 자원화 이용 그리고 재배와 사양의 순환의 연결고리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규모화된 목축장의 젖소 분뇨 처리는 한때 생태 정비의 난제였습니다. 현대 모급 통로 목장은 전체 사슬 설계를 통해 젖소 분뇨의 재산생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분뇨가 처리를 거쳐 발전용 에너지, 송아지 침구 재료, 농경지 유기 비료로 변하면서 목장과 농가가 함께 이익을 얻는 친환경 순환 사슬을 완성했습니다. 통료 경제기술개발구 묘화진 서울 앙황촌에 위치한 목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용량이 5천 립방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발효조였습니다. 이곳은 목장의 녹색 심장이자 전체 순환체계의 핵심 중추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작용하는 자동 청소 시스템이 12,000여 마리 젖소가 배출한 분뇨를 일괄 수거합니다. 분뇨는 발효소에서 21일간 혐기

0: 발효를 거쳐 메탄 가스와 발효 슬러지를 형성합니다. 현대 목업 통로유한회사 주홍후 총경리는 목장은 하루 3만 립방미터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연간 900만 킬로와트시의 전력으로 전환해 목장의 일상 전력과 난방 수요를 충족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표준 석탄 4,000톤을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48,000톤을 적게 배출하는 셈이라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원가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효 과정이 끝난 뒤 가치 발굴은 이제 시작됩니다. 발효된 슬러지는 고액 분리와 건조 처리를 거쳐 젖소 침상용 고품질 깔집으로 변해 과거의 왕겨나 모래를 대체해 연간 1,800만 원의 깔집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용된 깔집은 다시 중간 저장소로 돌아가 발효 체계에 재투입돼 새로운 깔집을 형성하면서 친환경 순환을 이룹니다. 분리된 액비는 젖소, 린, 칼륨 등 천연 영양소가 풍부해 사질토와 알칼림성 토지에 딱 맞는 생태 영양액입니다. 목장은 현지와 협력해 무료 액비 제공 사료 교체라는 농업과 축산업의 순환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목장이 액비를 주면 천여 농가에 약 2만 모 농경지에 무료로 제공하고 또 이 농가들이 생산한 옥수수 사일리지를 시가로 수매하는 방식입니다. 무료 액비와 사료 교체 모델은 목장과 농가를 깊이 묶어두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액비 처리와 사일리지 확보 문제를 해결했고 농가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비용 절감과 소득 증대를 이뤘습니다. 주상씨는 첫해 액비 사용으로 농지 한 무당 사일리지가 0.5톤 가까이 늘었다면서 당시 1,350모의 농지에서 평년보다 40만 원 가량 수익을 더 거뒀다고 회상했습니다. 기피해야 할 대상이었던 오염의 짐이 전사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녹색의 보물이 되기까지 이 분뇨 재생산 혁명은 생태 안전선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효율 증대 포인트를 발굴했습니다. 이는 축산업의 친환경 순환 발전과 생태, 생산, 생활이 함께 승리하는 향촌 진흥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1: 재부를 창조하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기업가의 본전이라고 믿습니다.
2: 사람들이 사베스타라고 불러주고 관객들이 저를 위해 환호하며 팬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제가 연예계에서 갖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3: 네, 다섯 번째 상품 링컨입니다. 하나, 링컨입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초점이고 저희 한마디 한마디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쇼호스트로서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선 운영의 전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2: 후광을 제거하면 당신은 공민입니다. 빛나는 성과를 얻으려면 우선 합족된 공민이 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납세하세요.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타격을 취소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 뉴스 추적.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란과 기타 중동 국가들이 방금 이란에 대한 타격을 잠시 연장할 것을 미국에 요청했기 때문에 미국은 각 측이 신속히 협의를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군사 행동을 취소할 때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이른 시각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이자 총리인 무함마드 빈 살만이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하고 무력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미국에 권유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은 미국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가 앞으로 며칠 내에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해 타격을 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분석가들과 언론은 미국이 타격을 취소한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부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나는 이란이 전쟁에 영향을 받는 해만 국가들이 군사 행동을 신중히 하도록 트럼프를 설득할 것이라고 베팅한 점이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을 다시 타격하는 데 매우 큰 위험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7월 29일 할리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대신이 미국을 방문해 벤스 부대통령과 회담할 때 무함마드 왕세자가 이란과의 긴장 완화 의사를 갖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8월 1일 미국 악시오스 뉴스 사이트의 보도에 따르면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날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이란에 대한 신규 대규모 타격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란에 대해 어떤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설명해 줄 것을 트럼프에게 희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이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이나 기타 핵심 인프라를 대규모로 타격할 경우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기타 해만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 보복성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크치도 중단자를 통해 어떠한 모험적인 행동도 취하지 말라고 미국에 경고했습니다. 그는 8월 1일 파키스탄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 터키 아칸 피단 외무장관, 사우디아라비아 피살 외무대신과 각각 전화통화한 뒤 이란이 국가주권, 영토 완장, 국가안보를 수호할 충분한 준비를 마쳤다면서 어떤 침해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브라이트 통신은 미국이 이란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면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연합수장국의 유전과 카타르, 이스라엘의 천연가스 시설에 대해 보복성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타격이 해만 지역 내 미국 동맹국들을 전선 최전방에 내세워 전쟁의 충격을 더 받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해만 국가들이 미국의 압력을 가해 역내 긴장을 조속히 완화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의회 중간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란 전쟁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사와 입소스가 7월 27일 발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응답자 중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지지하는 비율은 3분의 1에 불과해 전쟁 발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월 28일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개시한 이래 전쟁에 대한 미국 민중의 지지율은 줄곧 40% 미만을 유지했습니다. 많은 미국 응답자들은 왜 미국이 전쟁 상태에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군 병사 여러 명이 충돌에서 사망하고 대량의 미국 인원이 부상했습니다. 전쟁은 미국 내의 휘발유 등 상품 가격을 끌어올려 적지 않은 미국인의 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응답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이나 기타 동맹국을 돕기보다는 국내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트럼프는 8월 1일 이란과 기타 중동 국가들이 공격 중지를 미국에 요청했고 관련 각측은 초기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전면 완전 개방과 함께 이란이 구성하는 핵 위협 제거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란 내후를 통해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 함께 불러보죠.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 노래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네,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 79181번, 79181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안용수 마법자 가수의 작은 꽃한 송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필요하신 분들은 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많고 많지만 세상의 꽃향의 요람, 잔설이 이겨낸 사랑의 요람, 작은 꽃 한 송이 지켜주었네. 작은 꽃 한 송이 지켜주었네. 천송이 만송이 꽃송이 속에, 천송이 만송이 꽃송이 속에, 우리 사랑 영원히 향기 넘치리. 우리 사랑 영원히 향기 넘치리. 아아 작은 꽃, 작은 꽃 한 송이. 아아 작은 꽃, 작은 꽃 한 송이. 우리 사랑 영원히 향기 넘치리. 우리 사랑 영원히 향기 넘치리.

네, 2절 끝나고 후렴구 한번 반복됩니다. 아아 작은 꽃 한 송이 우리 사랑 영원히 향기 넘치리 우리 사랑 영원히 향기 넘치리.

네, 오늘 시간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복자가 수의 작은 꽃 한 송이 함께 배워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한 소절 한 소절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에는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작은 꽃 한 송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칭팅 FM과 연길융합의 최중심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0: 네, 노래하마당 오늘 시간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복 자가수의 작은 꽃한 송이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9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철학사회 과학일꾼이든 모두 사상을 깨우치고 인성을 함양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중요한 직책을 짊어지고 있으며 문화로 사람을 감화시키고 문화로 사람을 교양하며 문화로 근본 정신을 키워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마땅히 원대한 뜻과 훌륭한 품성, 고상한 지조를 바탕으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밝은 덕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큰 덕을 밝히고 수립해야 합니다. 신시대 문화문예일꾼, 철학사회과학일꾼들은 큰 덕을 밝히고 수립하려면 신앙과 정열과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원대한 리상 추구와 깊은 애국 정열을 수립해야 하며 개인의 예술적 추구와 학술적 리상을 나라의 앞날과 민족의 운명 그리고 인민의 복지와 긴밀히 결부시킴으로써 나라와 민족과 인민에 기여하는 예술과 학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상한 직업 도덕을 굳건히 지키고 공을 많이 들여 진정한 실력을 많이 키우며 근면하게 일하고 업무에 정진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자각적으로 실천하고 시장 경제의 조류 속에서 자존하고 자중하며 스스로 아끼고 사랑하며 품위와 격조와 책임감을 높이며 저속적이고 범속적이고 아세적인 풍조를 지향해야 합니다. 훌륭한 직업 도덕은 맡은 바 직책을 끝까지 지켜내는 데서 구현됩니다. 여러분은 끝없이 펼쳐진 길을 멀리 내다보는 것처럼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세워야 하고 지난밤 세찬 바람으로 나뭇잎이 모두 지는 것과 같은 쓸쓸함과 홀로 높은 루각에 오르는 것과 같은 외로움을 이겨내면서 최종적으로 무심코 돌아보니 가물거리는 등불 속에 그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시련을 거쳐 깨달음을 얻고 성공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올해는 신중국 창건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힘차게 매진해온 지난 70년간 우리나라에는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중화민족은 일떠서고 부유해지고 강해지는 위대한 비약을 맞이했습니다. 중화민족의 역사에 있어서나 세계 역사에 있어서나 지난 70년은 천지를 감동시키는 분투어린 서사시와도 같은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70년간 당과 인민이 분투해온 실천 과정을 깊이 있게 반영하고 신중국의 지난 70년간의 역사적인 변형이 내포하고 있는 내적 논리성을 심층적으로 해석하며 역사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게 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 리론, 제도, 문화의 우월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국의 리론으로 중국의 실천을 보다 잘 해석함으로써 당과 인민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한 정신적 격려를 해주기 바랍니다. 지난해 연말에 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신년 다과회에서 인민의 지지가 우리의 최대한 정치 과제이고 인민의 공감대가 전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개 백년의 분투 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자면 전 민족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끊임없이 단결을 증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민정협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과 국가의 중심 과업에 초점을 맞춰 직책과 책임을 다하며 정치협상회의의 민주감독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긍정에너지를 널리 결집시켜야 합니다. 정협위원 여러분이 자질과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발휘해 중탁을 저버리지 않고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조려화 작사 윤금남 작곡의 연변의 오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연변입니다. 춤의 고향, 노래의 고향, 아름다운 연변입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푸르른 산과들, 진달래꽃, 사과배꽃 반겨주는 고장. 연변에 오면은 행복이 넘쳐납니다. 연변에 오면은 가슴이 설레입니다. 아리랑 스리랑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8번째 명작, 세계 명작 소설인 알프스 옷을 입었습니다. 그 일은 금방 끝났습니다. 옷이라곤 하지만 한두 가지 천 조각을 걸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피터가 염소떼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염소 두 마리 더 친구들에게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이디가 뛰어오며 아침 인사를 하자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어떠냐? 목장에 따라가 볼래? 하이디는 신이 나서 팔짝 뛰었습니다. 하지만 우선 세수부터는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햇님이 흉본다. 하이디는 할아버지가 떠다 준 물로 열심히 세수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피터를 오두막으로 불러서 배낭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피터는 무슨 일인가 몹시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배낭 안에 커다란 빵과 치즈를 넣어주었습니다. 피터는 빵과 치즈가 자기의 것보다 두 배나 더 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배낭에 그릇을 넣으면서 말합니다. 하이디는 너처럼 염소젖을 직접 빨아서 먹지 못하니까 여기에 염소젖을 짜서 줘라. 그리고 바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잘 돌봐줘야 한다. 알았지? 그때 하이디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0: 이제 햇님이 흉보진 않겠죠? 걱정스런 표정으로 묻는 하이디의 얼굴, 목, 팔은 거친 천으로 있는 힘껏 문질러서 온통 새빨개져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하이디의 얼굴을 보고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다 됐구나. 다녀오렴. 하이디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피터를 따라 나섭니다. 지난밤에 무섭게 휘몰아치던 바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릅니다. 그리고 파란 하늘에 밝게 웃으며 떠있는 햇님은 푸른 초원을 반짝반짝 비춰주고 있습니다. 활짝 피어있는 파랗고 노란 꽃들도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면서 물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이디는 초원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작은 앞치마에 꽃을 가득 따서 담았습니다. 염소들도 하이디를 따라 이리저리 뛰어다녔기 때문에 피터는 염소들을 모으기 위해서 휘파람도 불고 소리도 지르면서 채찍을 휘두르느라 몹시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또 없어졌잖아, 하이디! 피터는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야! 어디선가 하이디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피터에게는 언덕 그늘에 앉아있는 하이디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이디는 예쁜 꽃 속에 파묻혀 꽃향기를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1: 하이디, 이쪽으로 와! 빨리 목장으로 가야 해! 늦었어 이미!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조심하라고 하셨잖아!
0: 목장이 어디 있는데? 하이디는 그대로 앉아서 말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달콤한 향기가 코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1: 저 위야! 산 꼭대기라고! 아직 멀었어! 빨리 가자! 그곳에 가면 매 아저씨도 있어!
0: 이 말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이디는 벌떡 일어나 앞치마에 가득 담은 꽃을 가지고 피터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1: 이제 꽃은 그만 꺾고 늦었어. 그리고 오늘 그렇게 꽃을 많이 따면 내일 딸 것이 없잖아.
0: 하이디는 피터의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목장의 풀냄새를 맡은 염소들은 아까처럼 흩어지진 않고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목장은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는 험한 바위산 기슭에 있었습니다. 바위산의 한쪽 벼랑은 매우 험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걱정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목장에 도착하자 피터는 바람에 배낭이 날아가지 않도록 배낭을 움푹 들어간 땅에 내려놓고 벌렁 들어놓았습니다. 하이디는 목장으로...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했으면 좋겠고요. 첫 곡으로 차미령 가수가 부른 노래 사랑 더하기 함께 듣겠습니다.

네, 빈손으로 태어난 인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면 기쁨이 있는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너무 큰 욕심을 부리고 위에만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면 더 지치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널 후회할 거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반성해 볼수 있는 글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살아가는 매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불평이 더 많고 힘들다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아무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면 후회를 안 하는 게 좋겠죠.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 마음에.

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꽃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피는 것도 아니고 비바람과 곤충의 공격을 받아들이고 견뎌야만 아름다운 꽃망울이 맺힐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낙심보다 희망을, 비난보다는 격려를, 또 절망보다는 도전을 선택한다면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고

Money.

0: 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91.4 延吉综合广播。
2: 喂喂喂，快来听歌呀，等等。

0: 6: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现在是凌晨1:30，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松马。

莫名就有风，什么规矩我都懒得懂。从小到大没什么笑容，不说话时我经常放空。

0: 是凌晨两点半，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松。

0: 现在是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